노래 하나, 추억 둘. 유난히 한 주의 시작이 개운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달의 시작이거나 길게 이어지던 고민이 끝난 뒤거나 하다못해 잠이라도 푹 잘 자고 일어난 월요일 아침도 좋겠네요. 그런데 오늘은 월 초도 아니고 할 일 많은 월 말에다가 생각도 많아져서 개운한 것과는 좀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만큼 잠도 설친 것 같다면 이대로 찌뿌듯한 월요일 괜찮으시겠어요? 그 뻐근함 날려버릴 수 있게 노추라도 나서야겠습니다. 자, 일단 기지개 한번 크게 켜시죠. 어려우면 그 앉은 자리에서 발가락이라도, 남들은 모르겠죠? 쫙 한번 펴보세요. 효과가 있다니까요.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입니다. 이승환, 아침 산책.

0: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4: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5: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6: 반갑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크게 기지개를 켜면 순식간에 몸이 아주 개운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기지개 켜는 것도 좀 쉽지 않다. 허락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눈에 안 띄게 뭐라도 스트레칭 해야죠. 제가 잘 쓰는 건 정말 손가락, 발가락. 이거 은근히 효과가 크더라고요. 손가락, 발가락 쫙쫙 시원하게 다 펴주고 그 근육 당기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리저리 뭐 힘도 주고 당겨도 보고 펴기도 하고 다 해보세요. 몸이 개운해야 그 다음에 마음도 따라가잖아요. 뭐 반대일 수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거로 먼저 하시면 좋겠죠. 주의할 점 있습니다. 평소에 너무 몸을 안 쓰셨다면 이 발가락 스트레칭에도 쥐가 날 수 있으니까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약간 그 증거기 때문에 내가 몸을 안 썼다는 증거기 때문에 내가 발가락 스트레칭 한번 했는데 어딘가 들러붙는 느낌이 난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평소에 운동은 둘째치고 몸을 안 썼는지를 반성해야 될 거예요.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라 너무나 이건 확신할 수가 있네요.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월요일 3부는 추억을 공유하고 음악을 공유하는 추억 하나 노래 둘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의 이야기 기다리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모두 모두 기다립니다. 코너 사연도요. 문자 참여는 샵 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고요. 들어오신 다음에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 둘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 둘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장필순의 어느새, 박영미의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

짧은 글, 긴 여운. 어제는 이미 지나간 과거이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며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오로지 현재뿐이다. 어제가 부도난 수표라면 내일은 약속 어음이지만 오늘은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준비된 현금이랄 수 있다. 어떠한 경우이든 오늘에 충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눈앞에 사물이나 인물에게 집중하고 절대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말아라. 흔히 주위가 산만하다는 것은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할 사람은 없다. 현재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서든 환영받지 못하는 법이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할 때도 쉽게 어우러지지 못한다. 멋대로 끼어들어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나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개는 눈총을 받기 십상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대로 맡은 바 일을 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좋은 벗이 될 수도 없다. 부주의한 사람이나 주위가 산만한 사람과 같이 있는 것처럼 불쾌한 일도 없을 것이다. 현재 마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을 모욕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만약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경한다면 그리고 사랑한다면 어떻게 다른 것에 신경을 쓸 수 있겠느냐. 누구나 자신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정신을 집중하기 마련이다.

조용필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들으셨어요. 자,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필립 체스터필드의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지성 필립 체스터필드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엮은 책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에게 공부에 대한 조언도 하지만 한 사람의 사회인 또 지성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가르침을 충고로 전하기도 하고 사랑으로 전달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특정인이 자신의 아들에게 전하는 그냥 메시지 편지 아니냐, 거기에서만 생각할 건 아니더라고요. 누가 들어도, 어느 아들이 들어도, 심지어 뭐 아들이건 딸이건 상관없는 누구나 들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제가 살짝 웃게 된 이 일은 곧 말씀드릴게요. 자, 내용 중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자 대 남자로 좀 더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겠지만 잠깐 소개해드린 부분은 인생의 선배가 후배에게 전하는 충고로 새겨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잠시 웃었던 이유는 첫 곡 소개를 제가 엉뚱하게 했다고 우리 PD가 조용히 다가왔더라고요. 조용필의 어제, 오늘, 그리고 까지가 제목이죠. 내일은 없습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함께 하셨어요. 자, 이쯤에서 1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자는 2부에 보고요. 1부 끝곡 둘 다섯의 먼 훗날 함께해요.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정산종사 계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살생계를 지키는 동시에 영구 없이 생명을 상해하지도 말며, 도적계를 지키는 동시에 의의 아닌 재물을 취하지도 말며, 가늠계를 지키는 동시에 부부라도 남색을 하지 말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34장 법문입니다.

0: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33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1: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2부 첫 곡 권이나의 돈포게트리 멤버였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부산신복수님 반갑습니다. 네, 너무 덥지만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해 봐야죠. 그럼요. 부산갈매기님 반갑습니다. 7월 말이 되니 폭염 등등등 어떻게 다 견디나요 하셨는데 뭐 그래도 다 견디고 지나왔지 않습니까? 지진 않았어요. 해마다. 그리고 황금베르님도 어서 오세요. 오늘 아침부터 무척 덥네요. 한 주 첫날도 노주와 함께 파이팅합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7286 쓰시는 분 정희님도 일찍 오셨네요. 킬리만자르 표범님도 일찍 오셨습니다. 더운 여름엔 이열치열 하셨고요. 꾸리님, 힘찬 월요일 아침 노출 들으면서 운동 시작합니다 하셨고요. 꾸리님은 이 시간이 거의 운동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운동 맞아요.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간 날 때 내 마음이 생길 때 이건 거의 뭐 안 해도 그만인 운동을 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루틴을 만들어 놓는 게 좋죠. 이영희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무지무지 더워요. 더위 조심하세요 하셨고요. 그리고 김선숙님, 김장 배추 파종할 때 풀 뽑고 왔어요. 아, 그 할 곳. 네, 아침부터 기온이 너무 올라서 이제는 아침에도 일하기가 힘드네요. 더위가 빨리 가기만을 바랄 수밖에요. 무더위 건강들 챙기세요 하셨고요. 진짜 더울 때는 삼복더위는 아무리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작해도 그 시간이 시원은 하지 않죠. 네. 조금 덜 덥다 뿐이지 아침부터 찐했죠 뭐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고 그러잖아요. 시은아빠님은 아내가 에어컨을 잘 켜서 개인택시 기사인 저는 차라리 운전하며 피서합니다. 에어컨을 잘 안 켜서가 아닐까요? 아내분이? 예, 오타이지 않을까 하고 일단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같이 늘 계신 분들이 뭐 더위도 그렇고 추위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좀 체질이 다르고 그러면 예, 한 명은 막 선풍기, 에어컨, 한 명은 피해 다녀야 돼요. 예, 바람막이, 집에서 바람막이 잠바 하나 꺼내 입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죠. 반대로 또 왜 그 겨울에도 이불 막 제대로 안 덮고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름에도 이불 덮고 자야 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래서 뭐 부부끼리도 이제 뭐 침대를 개별로 쓰지 못하더라도 이불은 따로 쓰시고 이런 경우도 이제 많아졌더라고요. 남들 다 하는 얘기 제가 또 하는 거죠. 자, 엘튼 존의 유어송 그리고 에어 서플라이 All Out of Love 두 곡이에요.

노래 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이제부터 향기님의 문자를 일부에 좀 찾아봐야겠어요. 향기님이 요즘 일부만 듣고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아, 마음으로 늘 함께합니다 이렇게 남겨주고 가셨는데 번번이 뒤에 보고 있어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아침부터 후텁지근하게 덥지만 오늘도 좋은 음악으로 충전하고 일하러 갑니다. 당분간 일부만 듣지만 마음은 늘 함께합니다 하셨거든요. 우리 텔레파시로 지금 제 인사를 받으셨길 바라고, 내일은 진짜 제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텐데 일부의 향기님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떠나 어디 간다는 게 아니라 나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종덕님, 날씨는 덥지만 이번 주도 파이팅 해봅니다. 더운 것도 1년 중에 한 과정이기에 은혜이고 감사이죠. 덥지 않으면 과수들과 벼가 익지 않으니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부산갈매기님 신청곡을 준비합니다. CCR의 카튼필 전해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종사 이성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심량이 호대하면 모든 경계가 스스로 평온해지나니 이것이 곧 낙원의 길이요 심량이 협소하면 모든 경계가 사면을 위협하나니 이것이 곧 고해의 길이라 고락이 다만 자신의 견지 여하에 있나니라 하시고 지성으로 도덕을 닦으면 탄탄한 앞길이 열리리라 하심이러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응기편 39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0798 뒷번호 쓰시는 분은 지난 금요일에 생애 첫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셨대요. 아직도 사탕 물고 있는 것처럼 부어있는 얼굴이 부끄러워서 자꾸 손으로 가리게 되네요. 근데 아직 회사 사람들은 제가 부어있는 거 모르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 정도면 예, 뭐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거 아닐까요? 내가 나는 아니까 이거 너무 부어 보일 텐데 이거지만 사람들이 아직 눈치채지 못했다는 건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본인이 좀 힘들지 않는 선으로 관리만 잘하셨으면 좋겠네요. 임플란트 시술 처음 받아보시면 다들 너무 힘들다 그러시는데 그래도 요즘에 워낙 임플란트가 옛날보다는 좀 대중화돼서 그리고 또 그 뭐랄까 약간 다 더 좋아졌겠죠? 뭐라 그러죠? 좀 덜 아프게 좀 해주시지 않을까요? 이게 회복도 하시고 뭐랄까 내 몸에도 잘 안착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이게 정확하게 임플란트 시술을 전 아직 안 해봐가지고 해보신 분들 얘기만 들어가지고 살이 쫙쫙 빠져 이것만 생각해. 이게 기억이 남아요. 살 빠지려면 그냥 임플란트 해라 뭐 이런 농담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7208 뒷번호 쓰시는 분도 어서 오시고요. 자, 문자는 코너 뒤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추억사연 만나러 가야 되는 날이라 가는 길에 김희진의 노래 마음 가는 중 들을까요?

추억 하나, 노래 둘. 걸어온 시간만큼 늘어난 추억들,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노래들도 많죠. 추억 하나, 노래 둘. 오늘은 뒷번호 0612 쓰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지난주 친정아버지 팔순이라 가까운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저희는 친척이 많지도 않고요. 가까이 자주 왕래하면 다 그냥 사촌 정도인 거로 생각하고 살아요. 한 20명 넘는 인원이 한정식집에 모였습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하필 장마의 날을 잡았다며 걱정하시는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전날부터 다들 일찍 나서서 늦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아버지는 일생 자신의 생일날에 뭐 하는 걸 싫어하셨어요. 저와 언니가 용돈을 모아서 맞춤 케이크를 주문해준 적이 있었는데 너무 화를 내셔서 언니랑 둘이 방문 닫고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언니와 저 생일엔 친구들 몇 명 불러 작은 파티를 열어주는 건 꽤 오랫동안 해주셨는데 당신의 생일만 쑥스러우셨던 걸까요? 저와 언니는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고 부모님은 오래전에 전원생활을 시작하셨는데요. 몇 년 전부터 병원 가실 일이 많아져서 결국 집은 별장처럼 주중엔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십니다. 시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남편도 적극적으로 오시라고 심지어 같이 살자고도 했는데 그건 또 두 분에겐 답답한 일이었을 거예요. 암튼 이 식사 자리를 마련하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당신 생일 언급하는 거 정말 싫어라 하시니까요. 그런데 웬일로 이번에는 크게 역정을 내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생각에도 이런 자리를 앞으로 얼마나 더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걸까요? 한정식 어떠세요? 여쭤봤더니 메뉴는 뭐든 뭐 다 좋아 그러셨거든요. 다행히 다리 조금 불편하신 거 말고는 아직 정정하신 우리 아버지. 이번 생신엔 진짜 많이 웃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케이크 보고 화도 안 내셨어요. 아마 손주들이 사서 싫다 소리도 못했거나 아니면 진짜 이제는 그런 것도 좋으신 거겠죠. 아버지 건강하게 최대한 더 많이 오래 우리 옆에 계셔주세요.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최애곡들입니다. 구창모의 희나리, 이승재의 아득히 먼 곳.

이승재의 아득히 먼 곳, 먼저 들으신 노래는 구창모의 희나리였습니다. 오늘은 0612 뒷번호 쓰시는 분의 사연이었고요. 아버님 팔순이었군요. 그래요. 그리고 친척 뭐 많지 않아도 우리가 이웃사촌이란 말을 쓰는 것처럼 가까이에서 항상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도면 촌수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담하면서도 근데 또 아주 아담하지도 않아요. 예, 뭐 손주들까지 해서 이렇게 많이들 모였으니까 너무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진짜 아버님이. 그리고 그 생각이 맞을 겁니다. 다른 때 같으면은 아버지 저기 생신에 뭐 이런 거 좀 하고 이러면은 그러면 뭐 하러 해? 평생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연으로 짐작을 해보자면. 근데 예, 순순히 응해주시고 그래라. 뭐 케이크 보고도 처음으로 화도 안 내시고 그랬다는 건 또 시간이 그만큼 흘렀고 정말로 손주들이 준비한 것에 화를 낼 수도 없었고 아버님 스스로가 지금 물론 이렇게 정정하고 그래서 우리 다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어른들은 항상 그런 말씀을 좀 하시잖아요. 건강하고 괜찮으신데도 자꾸 어디서 어떤 얘기들이 들려오면 그 인생을 산 만큼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지 못하는 것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씀이라도 한 번 더 자꾸 언급을 하실 때가 있어서 저도 좀 그런 얘기 듣거나 그럼 아우 막 그런 얘기 왜 하시냐고 뭐 이런 걸 해요. 하는데 아버님도 좀 그런 생각에서 그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이고 아이들이 더 좋다 그러면 이것도 같이 하자. 그리고 어쩌면 표현을 못하셨을 뿐 예전에 그렇게 역정을 내시고 그 맞춤 케이크 때문에 딸들을 이제 울렸던 거 이거 아버님이 모르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때도 아버지가 너무 저기 화내서 미안하다 이런 말씀은 또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소름 끼치게 놀랐던 게 저희 아버지가 딱 생일 케이크 갖고 저한테 한번 이런 적이 있으셔가지고 저도 진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갑자기 너무 놀랐습니다. 제 이야기인 줄 알았네요. 제가 소정의 선물 댁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우리 아버님 그리고 사연에 등장은 크게 안 하셨던 우리 어머님도 건강하고 오래오래 우리 따님들 곁에 계셔주세요. 자, 제가 소정의 선물 댁으로 보내드리고요. 3부 끝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의 왜 사랑 준비했어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본래 선악 염정이 없는 우리의 본성에서 범성과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소소 영영한 영지가 있기 때문이니 중생은 그 영지가 경계를 대함에 습관과 업력에 끌리어 종종의 망상이 나고 부처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성을 회광 반조하는지라 그 영지가 외경에 쏠리지 아니하고 오직 청정한 해광이 앞에 나타나느니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11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4부 첫 곡부터 따라 부르셨다면 지금 목이 좀 얼얼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소찬이의 Tears 전해드렸습니다. 김정태님 신청곡이었어요. 아, 잘 듣고 계시다고요? 멋진 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한 번 더 남겨주셨네요. 그리고 꾸리님이 신나요 하셨고요. 제리님 아... 제가 실수한 것 때문에 또 재미있으신 건 아니시죠? 재미있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7856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권용섭님 7265 쓰시는 분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현경님 또 4582 쓰시는 분 바람구름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 임플란트 처음 했을 때 한 달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살이 빠진 경험 진짜 있습니다 라고 아 그래요? 경호님이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제가 건너 아시는 분이 살이 쪽 빠졌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6381 쓰시는 분 회원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버님들은 왜 다 그러실까요? 하셨습니다. 우리 집도 제 얘기인 줄 알았네요. 역시 라고. 아 그래요? 아버님들이 좀 그런 게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거네요. 아 뭔가 내가 막 자식들 위해서 우리 뭐 딸들 뭐 해주고 와이프한테 뭐 해주고 이건 괜찮은데 내 거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 이름 새겨져 있는 막 케이크 앞에 있고 이거를 좀 못 견디는 분들 아 그런 것도 아 익숙하게 아 고마워 라고 하시는 아버지들도 계시겠지만 약간 그 우리가 흔히 대는 핑계로 경상도 아버님들이 속으로는 좋은데 예. 자려고 누워서 쓱 이렇게 혼자 웃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왜 했냐고 어? 돈 낭비나 하지 뭐 하러 했냐고 막. 아무튼 저희 아버지는 너무 진짜 심하게 진짜 너무 서러울 정도로 크게 화를 내셔가지고 저는 이제 동생이랑 같이 문 닫고 울었던 건 아니고 혼자 왜냐면 제가 용돈을 혼자 탈탈 털어가지고 그걸 그때 막 뭐 요즘처럼 당연하게 어디서 주문 받아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아파트 상가에 있는 제과점에 가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래 해주시겠다고 언제 필요하냐 이래가지고 이제 뭐 누가 이렇게 일부러 부탁을 하면 조금씩 만들어주시던 그 초창기였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용돈을 싹 다 털어가지고 주문을 해서 받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런 반응을 보이셔가지고 너무 서러웠는데 알고 봤더니 또 사연은 있었어요. 그 엄마 아빠가 좀 이렇게 다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케이크가 중요한 게 아닌데 나중에 제 기억에는 이제 엄마가 이런저런 상황을 다 이제 파악을 하시고 제 기분 상할까봐 상처받을까봐 일부러 막 케이크 잘라가지고 저녁상에 이렇게 막 꺼내놓으시고 먹자고 막 그러셨던 걸로 예, 그렇게 마무리가 됐던 거로 기억이 드네요. 혜연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군요. 많을 겁니다. 우리 한번 진짜 얘기해볼까요? 하면은 저도요 하고 많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선미님도 네 고맙습니다. 아, 더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나요? 장마가 끝나면 장마가 이제 얼추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여기서 여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더위는 진짜 제대로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의 제 경험상으로는 이 6, 7월 장마보다는 오히려 9, 10월 그 태풍 때 비가 훨씬 더 예, 비가 많았던 거 양이 많았던 것 같긴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도 아까 어느 분이 그러셨는데 이제는 소나기는 언제든 상시 대비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맞습니다. 소나기는 항상 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여전히 우산은 잘 챙기시고요. 자 신청곡을 두 곡 준비합니다. 김선숙님 권진원의 살다 보면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권용섭님 이영미의 인생이란 건 원하셨어요. 두 곡 함께합니다.

이영미의 인생이란 건 먼저 들으신 노래는 권진원의 살다 보면이었습니다. 은정님이 이 두 곡의 느낌이 전 항상 비슷해서 헷갈렸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 두 곡의 느낌이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7286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진백님 신청곡을 준비할까요? 유심초 사랑이요.

유심초의 사랑이여 들으셨고요. 자, 마지막 곡은 우리 시은아빠님. 네, 시은아빠님. 아, 그 전에 한은수님. 네, 한은수님도 반갑습니다. 시은아빠님의 신청곡으로 오늘 순서는 마무리하겠어요. 들국화의 사랑한 후에 전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 WBS 원음방송 캠페인 책을 가까이 합시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책은 청년에게는 음식이 되고, 노인에게는 오락이 되고, 부자일 때는 지식이 되고, 고통스러울 때는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책을 가까이 하는 좋은 습관을 길러 마음의 양식을 가득 채웁시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길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천지의 일기처럼 사람의 정신기운도 어느 땐 상쾌하고 침울하며 주위의 경계도 어느 때에는 순하고 어느 때에는 거슬린다고 하시면서 이것도 또한 인과의 치에 따른 자연의 변화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변화를 겪을 때 쇠양의 마음이 여유하여 천재와 같이 심상하지만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변화에 마음까지 따라 흔들려 기쁘고 슬픈데 괴롭고 즐거운데 매양 중도를 잡지 못하므로 고해가 한이 없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샤이니 재현.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6: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7월 27일 월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종경 인과품 6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장마와 함께 찾아온 폭염에 흔히들 가장 덥다는 삼복더위의 한가운데서 7월의 마지막 주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요즘 날씨에 관한 이야기를 이곳저곳에서 정말 많이 듣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예상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예측은 힘든 요즘 날씨. 하지만 계절은 시간을 따라 순환을 반복하고 있죠. 인과 이치에 따라 우리가 자연의 변화를 겪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과 다른 일을 겪을 때마다 중심을 잃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되는데요. 같은 상황을 보고도 무조건 흔들릴 게 아니라 좀 더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마음에 잡아둔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쉼없는 마음 공부도 필요하겠죠. 나에게 오는 상황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현명함을 가질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입니다. 먼저 원불교 용어를 법문 말씀과 함께 소개해드리는 원소 피키어드, 마음 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 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고 있죠. 위클리 원음 매거진, 잠시 후에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원소 피키어드 만나볼게요. 먼저 성가 77장 원인 결과 끊임없이, 인과의 노래. 이어서 악뮤입니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0: 원소 픽 키워드.
1: 원소 픽 키워드.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불법 연구회입니다. 불법 연구회는 원불교라는 교명이 선포되기 이전에 임시 명칭입니다. 원기 1년이었던 1916년 4월 28일부터 원기 33년 4월 26일 정식 교명이 선포되기까지 교단을 대표하던 이름인데요. 사실 이 시기의 교단 명칭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처음 명칭은 원기 2년에 설립한 저축조합이었다고 하고요. 원기 3년엔 전남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에 최초의 집회소인 구간도시를 마련하고 그 회실의 간판을 대명궁 영성소, 좌우통달, 만물건판 양생소라고 써붙였습니다. 또 1919년에는 장차 불법연구회라는 교단을 창설할 목적으로 동네의 저축조합의 이름을 불법연구회 기성조합이라고 개칭했는데요. 그러다가 원기 9년이었던 1924년 4월 29일 익산 보광사에서 각지 대표들이 모여 불법연구회 창립총회를 개최해 조합 형태의 이름으로 사용하던 불법연구회 기성조합을 불법연구회로 개칭할 것을 결의 공포하게 됩니다. 당시 일제의 탄압이 심한 시대적 여건 속에서 대종사님께서는 상황을 예견하고 종교라는 명칭 대신에 불법연구회라는 이름을 지어 불법을 근간으로 한 학술단체의 형식으로 출발시킨 것이었는데요. 불법연구회로 활동하던 이 시기에 원불교는 종교로서의 기본 틀의 형성은 물론이고 세계의 종교로 웅비할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소 픽키워드, 오늘은 불법연구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성가 120장, 무력충만 이 세상에, 불법연구회가 듣고 옵니다.

일이 힘든 것은 그래도 견딜만한데 인간관계에서 힘이 들면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인연이 나와는 상생하는 좋은 인연이든지 아니면 서로 모르거나 적어도 서로로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면 어떻게 좀 부처로 보겠는데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에게 피해를 주는 인연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의문이 들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저 대상을 사안으로 신앙할 수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수행을 한다는 말인가. 그렇게 참 오랜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해보니 교법의 총설에 대종사님께서 우리 신앙의 대상을 명확하게 밝혀준 것이 떠올랐다. 우리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인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안과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강령을 정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 신앙의 대상은 우주 만유가 아니라 우주 만유의 본원인 법신불 이론상이며 재불재성이 아닌 재불재성의 시민인 법신불 이론상이다. 그렇다면 사안은 무엇인가? 사안은 우리가 이론상을 신앙하고 수행하며 구현해 나가야 할 강령이다. 천지은을 볼 때 발딛고 있는 땅과 저 푸른 하늘과 숨쉬는 이 공기만 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잊게 한 본원인 법신불 이론상을 함께 드러내 신앙하고 수행한다. 땅도 변하는 것이고 하늘도 변하는 생멸하는 것이다. 생멸의 천지를 통해 그 천지의 생멸을 잊게 하는 본원인 법신불 이론상을 알아 신앙하고 그 은혜에 보은하는 것으로서 수행한다. 부모혼을 볼 때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만 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잊게 한 본원인 법신불 이론상을 함께 드러내 신앙하고 수행한다. 나를 낳아준 부모도 인연 따라 왔다가 가는 것이고 나를 길러준 부모도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주신 부모도 인연 따라 왔다가 가는 생멸하는 것이다. 생멸의 부모를 통해 그 부모의 생멸을 잊게 하는 본원인 법신불 이론상을 알아 신앙하고 그 은혜에 보은하는 것으로서 수행한다. 동포혼을 볼 때 산홍공상 금수초목만 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잊게 한 본원인 법신불 이론상을 드러내 신앙하고 수행한다. 산홍공상 금수초목도 끊임없이 변하고 생멸하는 것이다. 생멸의 동포를 통해 그 동포의 생멸을 잊게 하는 본원인 법신불 이론상을 알아 신앙하고 그 은혜에 보은하는 것으로서 수행한다. 법률은을 볼 때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만 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잊게 한 본원인 법신불 이론상을 드러내 신앙하고 수행한다. 법률도 시대와 환경 등을 따라 생멸하는 것이다. 생멸의 법률을 통해 그 법률의 생멸을 잊게 하는 본원인 법신불 이론상을 알아서 신앙하고 그 은혜에 보은하는 것으로서 수행한다.

마음 산책.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강신호 교무님의 글 일원상과 사은 만나봤고요. 이어서 창작성과 일원상의 진리 듣고 왔습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FM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 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소태산 기념관 소태산홀에서 원불교 성가 대중화에 기여한 고 김승원 교무님의 추모 음악회가 개최됐습니다. 원불교 성가를 통해 신앙과 소행의 기쁨을 노래하게 한 고인의 업적을 기리는 시간이었는데요. 600여 곡의 성가를 남긴 고인의 삶을 기리기 위해 추모 음악회를 준비한 이자원 원무는 교무님께서 남기신 성가의 정신과 원력을 오늘의 교화로 이어가고 그 뜻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한 약속이라고 기획 의도를 전했고요. 힘든 투병 중에도 성가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며 앞으로 성가 편수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들과 원불교 성가의 미래에 대해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지 않았던 고인의 뜻이 담겨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날 진행된 추모 음악회는 그리움의 길로 시작해 영생, 서원, 인연, 구도를 지나 희망의 길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한 관람객은 김승원 교무님은 성가의 가치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평생을 원불교 성가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 헌신했다며 우리가 부르는 성가 속에는 교무님의 원력과 기도, 교화에 대한 염원이 담겨있다고 그 감상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2일 부산 울산교구 대연지구가 마음공부 실천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교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갈고 닦은 마음공부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행사는 부산 울산교구 대연지구의 10개 교당 교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심신작용과 깨달음을 진솔하게 공유했습니다. 이날 대연지구장 남효정 교무는 격려사를 통해 경계를 대할 때마다 멈추고 온전한 마음을 챙겼던 교도님들의 실천이야말로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드는 진정한 원동력이 된다며 마음공부의 향기가 부산 지역에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염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발표에 나선 교도들은 가정과 일터에서 원망심을 감사심으로 돌리고 경계를 따라 은혜를 발견했던 생생한 실천 사례들을 전해 큰 감동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발표 중간엔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마련돼 참석한 교도들이 서로 화합하고 공부 기쁨을 나누는 훈훈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행사의 마지막엔 강평이 이어졌고 교도들의 정성을 격려하는 시상식을 끝으로 대회의 모든 일정이 은혜롭게 마무리됐습니다. 한 참석자는 마음을 비추고 은혜를 실천한 대연지구 교도들의 이번 발표 대회로 일상 소행의 소중함을 다시금 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원불교 서울교구 중구교당이 지난 12일 교화구조 개선에 교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교화는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공감 아래 미래세대 교화를 위해 교도들이 머리를 맞댄 건데요. 서울교구 교화구조 개선 TF 상임위원 김정섭 교도는 교화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찾기 위해 노력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교구가 당면한 과제를 보여주고 객관적인 자료가 될 설문조사에 모든 교도가 참여해 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데이터화된 설문조사와 재가 교도 및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대중의 인식 공유와 설득을 거쳐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원불교 미래세대에게 어떻게 하면 미래세대를 원불교 교도로 만들 수 있을까가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가 어떻게 해야 이 공동체에 희망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서 세대 간 진정한 소통이 시작돼야 하며 청소년은 미래의 교도가 아닌 오늘의 동반자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구교당 최엄신 교무는 우리 중구교당은 리모델링을 이미 마쳤고 원기 105년 성동교당과의 성공적인 통합으로 교화구조 개선에 첫발을 내딛는 데 앞장섰으니 우리 교당 역시 TF에 바탕한 앞으로의 10년을 잘 준비하고 잘 만들어가자고 염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중앙교구 금강교당과 동영교당의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합법회를 개최했습니다. 미래세대 교화를 위해 두 교당이 힘을 모아 소통하고 교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는데요. 올해 세 번째로 연합법회를 함께한 청소년 교도들은 함열 꿈뜨락 청소년 문화공간과 공공미디어센터를 방문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교당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문화체험과 신앙활동을 통해 우정을 나누고 신심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연합법회 일부에서는 꿈뜨락 청소년 문화공간의 다양한 시설을 체험했고 이어 공공미디어센터를 방문해 재미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미디어센터의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과 문화 콘텐츠의 가치를 배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2부엔 각 교당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주제로 신앙 교육이 진행됐는데요. 청소년들은 기도의 의미를 배우고 자신의 마음을 담은 기도문을 직접 작성했으며 함께 기도하는 방법을 익히는 신앙 생활에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동영교당 김부영 교무는 청소년들로 교당이 가득 찬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다며 아이들의 밝은 웃음 속에서 다시 교화의 열정이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금강교당과 동영교당은 연합법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체험과 신앙교육을 함께 경험하며 건강한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교당을 친숙한 곳으로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합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8일 영산성지고등학교가 학생 주도형 법회와 합동 입교식을 개최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마음공부에 힘써온 영산성지고가 미래세대 교화에 앞장서고 있는 건데요. 영산성지고 법당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조직한 원불교 학생회, 영원회를 중심으로 법회 기획부터 진행까지 전 과정을 진행하는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영산성지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이 참석한 이번 학생 주도형 법회는 일과 후 차분한 저녁 시간을 활용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후배들의 참여를 독려했고요. 마음을 모아 하루를 평온하게 마무리하는 인성교육의 과정의 일환으로 기획됐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법등축제 참석, 학교를 밝히는 소원 등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함께하는 마음 공부를 경험했습니다. 또 1학기 종강 법회를 맞아 7명의 학생이 뜻깊은 법명을 부여받고 자랑스러운 교도로 성장할 것을 다짐하는 합동 입교식도 진행됐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잘 쓰고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시작을 서원한 학생들은 선앙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새로운 변명을 받아들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앞으로 개인의 행복을 넘어 우리 사회가 은혜롭게 상생하는 길에 기여하기를 염원하며 스스로의 마음의 주인이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하네요. 위클리 원음 매거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SES 꿈을 모아서

0: 원불교 알림 책
1: 온전한 나를 찾아가는 여행 영광 국제마음 훈련원에서 청년 마음치유 명상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8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함께 할 텐데요. 굴림대 명상, 웃음 명상, 편백숙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 청년 30명을 선착순 모집하는데요. 오는 30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명상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치유와 회복으로 따뜻한 에너지를 얻어갈 청년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원불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1회 원불교 사축이제 초품영상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원불교 교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법인정신과 나의 삶, 구인선진, 대종경 서품 13장에서 15장까지 정성과 기도로 밝힌 하루 가운데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 총 15초 이상 100초 이내로 순수 창작 영상을 제작하면 됩니다. 오는 31일까지 온라인에서 접수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더 궁금한 내용은 원불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원불교 청소년 희망 캠프가 8월 7일부터 9일까지 설매제 자연 휴양림에서 진행됩니다. 숲속에서 힐링하며 꿈을 키우게 될 희망 캠프에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며 참가 대상은 원불교 중고등학생 청소년입니다. 신청은 각 교당 청소년 담당 교무에게 연락 바랍니다. 나와 이웃과 세상을 위한 기도 영산성지 법인기도가 8월 8일 오후 4시 30분에 영산성지 법인광장과 구인봉에서 진행됩니다. 생사를 초월한 구인선진의 기도로 백지혈인의 이적을 나타낸 법인성사를 기념하는 자리인데요. 교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영산성지 사무소로 연락 바랍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창작성가 푸르른 날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올게요.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2: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일대일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코요테 우짜 클론의 꽁따리 샤바라.

콜테 오짜 클론의 꿍따리 샤바라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7812 쓰시는 분이 희원씨 방금 천도복숭아 듣고 혼자 차 안에서 빵 터졌잖아요. 저도 하나 보탭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부침개는 정답은 파전입니다. 파 하고 울었어요. 라고 오늘 하루도 웃으면서 시작해볼게요. 좋습니다. 자, 우리 또 아, 기분 좋은 12시 청취자분들은 또 요 예전에 이제 제가 했던 코너 중에 아재 퀴즈의 코너가 있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이제 잘 맞춰주셨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아재 퀴즈가 사실은 아, 아재미, 아줌미 뭐 요렇게 어른들만 하시지 않고 오히려 어른들은 잘 안 하시게 되는 것 같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 아이가 학교에 다녀오면 저한테 꼭 하나씩을 내거나 그 아재 퀴즈와 수수께끼를 좀 연달아서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바로 요 문제를 아이와 함께 내고 맞추고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몇 개를 알고 있는데 아 그래도 이렇게 빵빵 터지셨다고 하니 저도 기분이 좋네요. 신복수님께서 희원씨 안녕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주말 행복하셨는지요? 한 주가 시작이 되었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꾸벅! 매일이 더운 날씨지만 다시 한 주 뛰어봅시다. 오늘도 우린 행복한 방송 기분 좋은 12시 들으면서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지난주에 서울은 좀 이제 장마 기간이어서 비가 좀 한 것 같고 그리고 주말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내내 좀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더위 먹지 않게 여러분들 물도 좀 많이 드시고 그리고 실외 활동 하시는 분들은 좀 진짜 쉬었다가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쓰러지 시면 또 예 이게 잘 낫지가 않아요. 감기도 그렇고요. 뒷번호 3640 쓰시는 분은 저희 부장님이 아재 개그를 자주 해서 다들 정색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오프닝 들으니까 부장님도 저희 스트레스 풀어주려고 노력하신 거였네요. 괜히 미안해져서 오늘 아재 개그 하시면 리액션을 크게 해드려야겠습니다. 하하 라고 하셨는데 아 우리가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이 아재 개그라는 게 아, 한두 개 들었을 때는 다 같이 웃으면서 기분 좋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세 개, 네 개 이제 그래서 이제 10개, 20개 가잖아요. 약간 좀 지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개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하시고 세 개 정도 빵빵빵 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카트.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분위기 좋게 예,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뒷번호 39340 쓰시는 분은 에어컨을 틀고 아이들이랑 수박 화채를 만들어 먹었어요. 아이들은 신나고 저도 잠시 육아 스트레스를 날렸네요. 더울 땐 역시 수박이 최고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좋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허즈밴드의 여름밤, 허밍 어반 스트레오의 하와이안 커플.

허즈밴드의 여름밤, 허밍어반 스트레오의 하와이안 커플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1부 끝곡으로 이클립시의 런런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지도자가 무념의 큰 덕으로 대중을 두루 포섭하는 것이 비하건대 한 몸 가운데 심장이 가슴속 깊이 들어 있어 전신을 총섭함과 같다 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60장 법문입니다.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 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여동생의 초록 여름매미.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을 때,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싶을 때 우리는 소통이라는 걸 하죠. 누군가에게 고마웠던 마음을 전하거나 축하의 말을 전해도 좋겠죠. 칭찬하고 싶은 일, 서운했던 감정도 담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8970으로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창도 활짝 열려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 뒷번호 5360 쓰시는 분이 주말에 고향집에 다녀왔는데 마음이 아프네요. 떨어져 지내다 보니 자주 못 갔는데 시골집에 가보니 속상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정리하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무거웠죠. 그래도 기분 좋은 열두시 희원님 목소리 힘내봅니다.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고향집에 어떤 일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속상한 일들이 완전히 지금 당장 해결될 만한 그런 건 아니어서, 그쵸? 그래서 계속 무거워지셨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아이, 여튼 그래도 좀 지금보다는 더 좋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건 어떤 힘내시라고, 예, 파이팅을 한번 그러면 크게, 예, 5360님 계신 곳까지 전해지도록 화이팅! 좋습니다. 뒷번호 6114 쓰시는 분께서는 배달 일을 하다가 잠시 그늘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썰렁한 아재 개그 덕분에 잠시나마 시원해진 느낌이네요. 모두 안전운전하시고 즐거운 월요일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오늘 또 우리 기분 좋은 12시 청취자분들께서는 예, 만약에 들으셨다. 아,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다 하시는 분들은 쓱! 주변 지인분들에게 가장 뜨거운 과일은 무엇일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겠네요. 아, 천두복숭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 만약에 천두복숭아를 알고 계시더라도 그냥 모르는 척 해주세요. 예, 그래야 좀 또 내시는 분의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뒷번호 0791 쓰시는 분이 낮 기온 33도 실화인가요? 출근길부터 땀을 한 바가지 흘리고 에어컨 밑에서 겨우 정신을 차렸네요. 시원한 노래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진짜 본격적으로 예, 더위가 기승을 부리네요. 뒷번호 5583 쓰시는 분은 어젯밤에 열대야 때문에 잠을 설치고 출근을 했더니 오전 내내 눈에 하품으로 가득 찼습니다. 졸음 쫓아줄 신나는 음악 좀 들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럼요. 그렇다면 노래 두 곡 오넨 오프의 여름 속 제로 베이스 원의 바다 띄워드릴게요.

스미노프의 여름 속 제로베이스 원의 바다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뒷번호 4829 쓰시는 분이 오늘따라 복잡한 업무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거렸는데 복잡한 건 훌훌 털어버리자라는 희원 이야기에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단순한 웃음이 제일 좋은 약이네요. 파이팅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뭔가 너무 머리가 복잡할 때는 생각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생각하는 것보다는 진짜 아주 가벼운 웃음에 오히려 리셋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마음 먹어주셔서 감사하고 예, 저희 어떤 오프닝에 조금 그 복잡한 마음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 뒷번호 5810 쓰시는 분은 오늘도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합니다. 유쾌, 상쾌, 통쾌한 에너지 듬뿍 받아갈 테니까 오늘 2시간 동안 재미있는 사연이랑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또 성공 맛집 아니겠어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블랙펄의 좋은 걸 어떻게, 박지윤의 아무것도 몰라요.

블랙펄의 좋은 걸 어떻게, 박지윤의 아무것도 몰라요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2부 끝곡으로 K-POP 데몬 헌터스 OST 중에 소다팝 띄워드리고요.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산불을 예방합시다. 봄철 건조기,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산불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므로 산행을 할 때에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 반입을 금지하시고 산 속에서는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는 것도 안 됩니다. 또 농촌의 경우 산림에 인접한 논 밭두렁 태우기, 농산 폐기물 소각 등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소방서, 경찰서, 산림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인 산림,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서대원이 여쭙기를 과거 부처님 말씀에 삼천 대천 세계가 있다 하오니 사실로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있나니라. 그러나 삼천 대천 세계가 이 세계 밖에 따로 건립된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안에 분립된 가지가지의 세계를 말한 것이니 그 수효를 헤아려 보면은 삼천 대천 세계로도 오히려 부족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변이품 5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HLQJ

0: 기분 좋은 12시.
1: 자, 원현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S조원의 옥주연의 한여름날의 꿈.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넘어보자 다섯 고개. 고개 고개 다섯 고개를 넘어 정답을 맞히는 퀴즈 시간. 시련을 넘어 한 고개, 새로운 세계로의 한 고개. 그렇게 굽이굽이 달라지는 다섯 개의 고개를 넘어서 빠르게 정답을 외치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정답을 맞힌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고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바로 첫 번째 고개는요, 새끼줄 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들어봤고요. 오늘 자 넘어보자 다섯 곡이 함께하고 계신데 아, 어떻게 좀 괜찮게 풀고 계신가요? 첫 번째 곡에는 새끼줄이었어요. 두 번째 곡에는 니트였습니다. 세 번째 곡에는요. 설탕이에요. 설탕. 자 그리고 네 번째 곡에까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 곡에는 2024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도넛 4위에 있다는 썰. 개최하셨을까요? 도넛은 도넛인데 새끼줄과 니트에 관련이 있다 정도로 유추를 해볼게요. 자, 정답 아시겠는 분들은 샵8970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아,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오늘 거 너무 쉽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구노의 그 여름밤, 마포키키의 그대와 나.

0: 자, 군호의 그 여름밤 마푸키키의 그대와 나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오늘 네 번째 곡에까지 한번 넘어가 보고 있는데 아, 다섯 번째 곡이 하나가 남았습니다. 자, 다섯 번째 곡에는요, 트위스트예요. 트위스트. 자, 과연 어떤 정답일까요? 첫 번째 곡에는 새끼줄, 두 번째 곡에는 니트 되겠고요. 세 번째 곡에는 설탕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네 번째 곡에는 2024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도넛 4위에 있대요, 이게. 그리고 다섯 번째 곡의 트위스트까지 내드렸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897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뭘까요? 자, 정답 오는 동안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걸스데이의 달링!
1: Ladies and gentlemen, boys and girls, welcome to the spectacular Girls' Day Summer Party! Hey!

걸스데이의 달링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넘어보자 다섯 곡의 옛 정답은요. 다들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바로 꽈배기 되겠습니다. 아, 튀김 도넛 꽈배기인데요. 밀가루 반죽을 길게 늘어뜨리고 두 가닥으로 꼬아 엮어서 튀긴 후에 설탕을 뿌려 먹는 그런 도넛이죠. 따뜻할 때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진짜 뭐 따뜻한 음식들은 다 맛있지만 그중에서 이제 이 꽈배기는 동네마다 혹은 시장마다 또 유명한 꽈배기집들이 좀 많이 있죠.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하얀 백설탕을 뿌려야 비주얼적으로도 맛있는 예 그런 꽈배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새끼줄이 꼬아져 있고 꽈배기 니트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고개를 넘었고요. 가장 맛있는 도넛이라는 썰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정답을 캐치하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비주얼, 쫄깃하면서 담백, 달콤한 간식 꽈배기가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정답자분들 좀 만나볼까요? 뒷번호 4821 쓰시는 분, 정답은 꽈배기. 꽈배기는 역시 따뜻할 때 설탕을 팍팍 묻혀 먹는 게 진리죠 라고 보내주셨고, 뒷번호 7786 쓰시는 분은 꽈배기 먹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고, 저도요. 뒷번호 6082 쓰시는 분은 꽈배기 설탕이랑 도넛에 딱 감을 잡았습니다. 어릴 때 시장에 따라가면 엄마가 따뜻한 꽈배기 하나씩 손에 쥐어주셨는데 오늘 퇴근길에 꼭 사 먹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1126 쓰시는 분도 정답은 꽈배기. 꼬이고 꼬여도 설탕가루 솔솔 뿌려주면 세상에 맛있는 도넛이 되는 꽈배기처럼 우리 삶도 끝에는 달콤해지겠죠.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드리며 모두 달콤한 하루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또 이렇게 또 시적으로 표현을 해주셔서 좋고요. 정답도 맞춰주셨습니다. 뒷번호 4997 쓰시는 분께서도 꽈배기. 날이 더워도 너무 더워요. 에어컨을 24시간 가동 중인데 전기요금이 좀 걱정이 되네요. 식구들 데리고 계곡이라도 가야겠습니다. 현님, 가족도 건강한 여름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다섯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 3부 끝곡으론 백명아 민지의 난 얘기하고 넌 웃어주고 뛰어드리고 전 4부로 돌아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로움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고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곧 기분 좋은 12시 졸음아 물러거라. 다 같이 소리 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퇴치송. 오늘은요 스트레이키즈의 런 잇, 몬스타엑스의 파이터, 펜타곤의 파라다이스 띄워드립니다.

스트레이 키즈의 Run It, 몬스타엑스의 파이터, 펜타곤의 파라다이스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우리 쌀 증변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증변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땡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기 만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동벤 유산균 한 박스, 건강 백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모겐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문자 좀 살펴볼게요. 아, 제가 사실 음악이 나가는 동안 이 사연이 올라왔을 때 우와라고 예, 탄성을 자아냈는데 안규홍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오늘은 저희 집 아내와 두 딸들을 칭찬하고자 합니다. 저희 가족은 특이하게도 우연찮게 취미를 같이 하게 되었어요. 엄마가 대형 오토바이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고 저와 같이 대형 오토바이를 타면서 취미를 같이 하는데 큰 딸이 같이 하자고 면허를 따더니 며칠 전에 막내딸까지 대형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해서 이제는 우리나라 여성 라이더 상위 2%에 속하게 되었고 특이하게 라이더 가족이 되었답니다. 항상 안전운전하게 조심하라고 두 딸들에게 전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사진도 보내주셨거든요. 아, 많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 일단은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무엇인가 한다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그 칭찬을 드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어쨌든 차 같은 경우도 좀 위험 부분이 있는데 오토바이 라이더는 조금 더 위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곳이라는 건 사실 없지만 그래도 좀 그 이렇게 라이더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좀 타시길 바라겠고, 다른 것보다도 가족들과의 한 이런 것들을 딴다라는 거에 있어서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사진이 마치 무슨 그 도깨비에 공유와 이동욱 씨가 나온 것 마냥 아주 그냥 빨간색 파란색 이 검정인가요 파랑인가 약간 흑백으로 뭔가 영화처럼 이렇게 찍어주셨거든요. 아이 멋있네요.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네, 뒷번호 2534 쓰시는 분은 희원씨 날씨가 너무 덥네요. 너무 더워서 밖에 운동을 쉬고 있어요. 집에서 간단하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칭찬합니다. 쉴 법도 하시지만 홈트를 이렇게 또 하시는 그 모습 저도 한번 배워볼게요. 네 오늘도 저도 집에 가서 한번 예 푸쉬업이라도 좀 몇 개 해야겠네요. 좋습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유나의 여름밤 플라스틱의 열대야.

유나의 여름밤, 플라스틱의 열대야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기분 좋은 12시 어느새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끝곡으로는 에픽하이의 Fly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킵시다. 음주 후 수영할 때 사고 발생 위험이 크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고자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합니다.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로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적신 후 들어갑니다. 수영 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합니다.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합니다.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해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장대, 튜브, 스티로폼 등 주위의 물건들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합니다.

0: 대종사 교모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중생을 위하여 말을 하고 글을 쓸 때 공연히 그들의 환심만을 얻기 위하여 실생활에 부합되지 않는 공론이나 사실에 넘치는 과장이나 공교하고 신기하고 어려운 말이나 수행상 한편에 치우치는 말 등을 하지 말라. 그러한 말은 세상에 이익도 없고 도인을 만들지도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4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도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소년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월요일 몸도 마음도 유난히 무겁고 힘든 날입니다. 그래도 시작이 반이 아니겠어요? 박상철입니다. 시작이 반.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0: 민간시인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얼마 전 지인에게 공감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만족스럽게 쓰던 의자가 있었는데 우연히 매장에서 비싼 고급 의자에 잠깐 앉아보고 왔더니 분명 그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의자가 갑자기 너무 어색하고 묘하게 불편한 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겪는 월요일의 무거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 걱정 없이 느긋하게 쉬다가 바쁜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으니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요, 월요일이 힘들다는 건 주말을 아주 잘 쉬어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유난히 힘들다면은 내가 주말을 참 잘 누렸구나 생각하면서 한 주 가볍게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정혜린입니다. 샤르르 샤르르.

0: 안녕들으십니까? 나 거시기 이장이요. 네. 다들 주말 잘들 보내고 오셨어요? 오늘은 동네 이웃들이 온 동네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거시기원 얘기를 하나 거시기할 겁니다. 어느 날 한 엄마가 아기랑 산책을 다녀왔는데 세상에 세상에 아기 발을 보니까 신발 한쪽이 어디로 거시기 해버린 거요. 돈으로 따지면은 엄마 안 하는 신발이겠지만은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걸음마를 떼었을 때 거시기 신발이었던 거요. 이 엄마는 믿져야 번전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다가 동네 게시판에 혹시 산책로 근처에서 우리 아기 신발 보신 분 계세요? 라고 글을 올린 것이요. 근데 이 글을 본 동네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요. 제가 지금 산책로 지나가는 길인데 찾아볼게요. 여기저기서 저런 놀이터 쪽이니 찾아보겠습니다 하면서 사정없이 거시기 들은 거요. 결국 한 주민이 불섭 사이에서 쏙 들어가 있던 아기 신발을 찾아냈고 경비실에 맡겨뒀다는 거 아니겠어? 누군가에겐 소중한 추억이라는 걸 알아채고 함께 발벗고 나서는 마음, 거시기역에 따뜻하지 않냐? 이 말이요.
1: 사랑할 때는 언제고 두각입니다. 장혜리 안아주세요.

자, 동네 유산 김광도씨 고척동 공사 현장은 더운 날씨에 습도까지 있어서 체감온도 37도 되는 듯 싶네요. 어서오세요. 늘 라디오와 함께해요. 어서오십시오. 독산동 한양님도 오셨어요. 어서오세요. 이영신 그대 그대만.

그대 그대만이었습니다. 자, 경남 고창의 이현설 씨. 가족 여러분 반갑고 사랑한다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늘 라디오와 함께 할게요. 네, 이준호 씨도 나의 벗 좋은 해 갈 세상이라고요. 어서 들어오시고요. 김혜성 씨, 한주의 시작 월요일 오후 만백성이 함께하는 방송 좋은 해 갈 세상과 함께 오늘도 멋지게 시작한다고요. 어서 오세요. 엄마의 잔소리 양혜승.

부산의 신복순 씨 주말 행복하셨는지요?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꾸벅 한여름 빨래 쌈틀 퍽퍽 뛰는 더위지만 한 주를 열심히 달려본다고요. 오늘 또 행복한 방송 좋은 해가에서 함께한다고요. 거창의 이현수 씨 가족 여러분 반갑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경남 창원의 변재인 씨도 들어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였습니다. 자, 어느새 7월의 끝자락 마지막 월요일 기다림마저 행복해지는 최고 멋진 DJ 달달한 솜사탕처럼 귀에 사르르 녹아드는 감미롭고 품격 있는 네스의 마음에 예쁜 사랑의 꽃이 핍니다. 어서오세요. 자, 성주아씨 비긋해지가 무지 덥네요. 무더위 건강 조심하세요. 경기도 왕 이수암씨 고생 많으셔서 오늘 또 날씨는 무더운 영등포 점심 먹고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잘 듣고 있어요. 어서오세요. 하이텐션 하이량

텐션 끌어올리셨나요? 네, 월요일 오후 2시 23분 59초 지나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 의왕의 이수함 씨도 들어오셨고요. 서울에 왔는데 아 더워요. 지치기 전 시원한 냉수 한 잔 먹고 있어요. 예. 지적인 새소리에 휴일 아침을 시작하고 일찍 집을 나서서 외출할 땐 햇살과 구름이 반겨주면서 산들바람의 상쾌함이 코끝을 스치고 한낮엔 변덕스러운 날씨로 소나기가 쏟아지다가 햇님이 빵꾸 듣고 또 한 차례 비를 다시 햇님이 그러다가 오후에 내 머리 이론 햇살이 구름 사이로 반짝이고 저 멀리 북한산은 잿빛구름이 가득 내 주위에 햇살과 예쁜 흰구름 회색구름이 예쁜 그림이 되고 따뜻한 바람이지만 살랑살랑 불어주는 바람에 흐르는 땀을 식혀주는 여름날의 풍경을 구경하는 즐거운 그런 휴일이었습니다. 아, 행복하셨겠어요. 늘 라디오와 함께해요. 장마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라디오에서 흐르는 기분 좋은 노래로 더위를 날려버립니다. 하셨고요. 부산 멋쟁이님께서 부산 오늘 화창한 가운데 찜통더위의 날씨입니다. 에, 그러셨고요. 에, 좋은 사람들 모임 아름답고 멋진 사람들이 인연을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의 행복을 느끼며 고맙고 감사하는 좋은 인연으로 만난 마음씨도 예쁘고 저 긍정의 에너지로 세상 사람들을 아름답고 멋지게 만드는 예쁜 함정희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이수진 가수의 뜨는 애 이찬원의 진또배기 멋진 지인님의 사랑에 요청합니다. 네, 재경씨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훈의 노래입니다. 보낼 수밖에.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전무 출신 권장 부인들의 침묵 수양 단체로 정토회를 조직하라 하시며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터전이 발라야 만물이 올바른 화육을 얻고 내조와 권장이 튼튼하여야 교단의 일꾼들이 사심 없는 봉공을 하게 되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땅이 그 기운을 바르게 하면 지상의 만물이 다 바른 생성을 얻을 것이요 아내가 그 권장을 바르게 하고 어머니가 그 감화를 바르게 하면 그 남편 그 자녀가 바른 활동과 바른 성장을 얻을 것이니 이것이 곧 교단을 바르고 세계를 바르는 바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륜편 29장 법문입니다.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요즘 햇볕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외출할 때 선글라스 챙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선글라스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선글라스 렌즈의 좌외선 차단 코팅은 시간이 지나고 햇빛을 받을수록 조금씩 기능이 떨어지고 보통 2년 정도가 지나면은 차단율도 급격하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런 선글라스를 계속 착용하면은 오히려 눈 건강에 더 독이 될 수도 있고 말이죠. 몇 년째 쓰고 계시던 선글라스가 있다면은 올해는 안경원에 들려서 렌즈 상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시원하고 청량한 노래 들으시면서 잠시 눈도 쉬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김국환의 배드론다 우연히 줄게요.

가사로 만든 이야기 이찬원의 시절 인연. 인생은 강물과 닮아있다. 흐르는 물을 두 손으로 붙잡을 수 없듯이 흘러가는 시간과 인연도 억지로 멈출 수는 없다. 강물은 흘러야 맑아지고 사람도 흘러가는 인연을 받아들일 때 새로운 만남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떠나는 사람에게는 미소로 배웅해주고 싶다. 함께 했던 시간을 선물처럼 간직한 채 고마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이별은 슬픔이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다. 그리고 또 다른 계절이 찾아오면 또 다른 사람이 내 삶의 문을 두드린다. 그것이 바로 시절 인연이다. 사람은 인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인연을 만나게 된다. 그러니 오늘의 이별 앞에서 너무 오래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떠나는 사람이 내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계절을 열어줄 또 다른 인연이 이미 어딘가에서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가는 인연을 아름답게 보내줄 줄 아는 사람만이 오는 인연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다. 인생은 사람을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때마다 새로운 인연을 선물 받는 긴 여행이다. 그 모든 만남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시절 인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따뜻한 삶의 지혜이다.

0: 이기영의 가요세상에서
1: 축하합니다.
2: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초긍정의 에너지로 세상 사람들을 아름답고 멋지게 만드는 예쁜 함정희 씨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름다운 노래들 함께 전해주세요라고 주셨고요. 자, 그리고 또 주셨던 분이 예, 여기 있습니다. 저 멀리 신당동에 있는 정희 동생한테 노래 한 곡 보내고 싶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평행성 들려주세요. 퇴근하고 이제 집에 왔다고요.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자, 전해드리는 노래 문희옥 평행선입니다.

병행선이었습니다. 동대문 이지영 씨,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시작을이나 인사드립니다 하셨고요. 평강공주님 날씨는 자기가 알아서 하고 상관하지 말고 우리끼리 행복합시다. 네. 경미 씨, 더워도 가요 세상, 정치율이 절정인 올해 함께합니다. 경미가 들어요 하셨고요. 함정희 씨가 선글라스 등기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가요 세상 애청하면서 출석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이성우의 진또배기 들으면서 3부로 같이 갈까요?

0: 감사합니다.
1: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마음을 나눕시다. 물질을 나누면 반이 되지만 마음을 나누면 배가 됩니다. 마음에 품은 작은 불씨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되면 세상은 따뜻하게 빛납니다. 이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주는 것,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죠. 마음을 나누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굳은 얼굴을 활짝 펴고 상대방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우리네 사는 세상을 아름답고 넉넉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일, 지금 실천해보세요.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인생의 가치가 그 마음이 바르고 바르지 못한 데에 달려 있으며 가정과 사회, 국가 또한 그 지도자들의 마음 여하로 흥망과 성쇠가 좌우되나니 교단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정심에 입각하여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자신들도 신망을 잃지 않을 것이요 대중이 미로에 방황함이 없이 참다운 수행과 공덕을 쌓아서 이 회상이 무궁하게 발전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56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HLQJ

0: 티켓 무조맨
1: 티어실원스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 무종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4: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5: 02-731-7333
6: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5: 라디오로 흘러나온
4: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5: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7: 전화 주세요. 오늘 전화 받겠습니다. 네. 아, 전화는 아니고요. 문자 주세요. 네. 샵897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예. 전화 주세요. 이화정의 노래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월요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퀴즈 문제입니다. 이번 주, 추억여행은 어떤 노래들과 함께 이루어질까요? 예. 일단,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오늘 추억의 노래들은 어떤 걸 얘기한 걸까요? 네.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 노래였습니까? 여름방학을 생각나게 하는 노래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그 팝송 가운데서는 베케이션 같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여름방학에 대한 대중가요는 없어서 여름방학을 생각나게 하는 노래들로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예. 가수원에 가서 온두막에서 방학 때, 예, 여름방학 때 친척이든 뭐 연관되는 분들하고 함께 가수원 그 온두막에서 함께 했던 시간들, 또 조개잡이하러 갔던 시간들, 그리고 해변으로 가요. 이 노래는 꼭 요럴 때 신청이 들어옵니다. 네, 오늘 또 이수함 씨 잘 들으셨나요? 네. 그렇지 않아도 미리 준비한 노래들이었습니다. 방학식을 마치고 집으로 뛰어오던 날, 새학기 걱정은 잠시 잊고 하루 종일 친구들과 뛰어놀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과에서 물장구를 치고 매미들 잡고 애가 집에서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던 여름. 자, 오늘 들려드린 노래를 들으시면서 생각이 좀 났나요? 그런데 여름방학이 요즘 엄청 짧아졌대요. 예, 겨울에는 좀 긴데 여름방학이 짧아져서. 뭐 여름방학 때도 저희들은 온전히 다 친척 집 가는 게 이제 뭐 재미였는데, 지금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못 배운 거 더 보충해야 되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아주 힘든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자유로웠던 그때가 좋았어요. 네. 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퀴즈를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어떤 게 될까 고민하다가 일단 퀴즈 하나를 제가 당첨시켰습니다. 어떤 퀴즈냐, 이 퀴즈입니다.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의 추억의 퀴즈는 여름방학 숙제와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건데요. 네, 너무 좀 그래서. 네, 1번 일기 쓰기, 2번 독후감 쓰기, 3번 곤충채집, 4번 컴퓨터 게임 랭킹 올리기. 네. 자, 요거는 학교에서 숙제를 내준 겁니다. 네. 본인에게 숙제를 내준 게 아니고 학교에서 숙제를 예전에 내주었던 것들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지도 몰라요. 제 기준으로 한 겁니다. 네. 자, 정답 보내주시면서 애가 집에서 보낸 방학, 뭐 친척 집에서 보낸 방학, 방학 숙제 때문에 혼났던 얘기, 친구들과 네가에서 놀던 얘기, 뭐 가장 기억에 남은 여름방학에 대한 얘기를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그리고 좋은 글 몇 분, 세 분을 선정하든지 한 분만, 글이 안 들어온다 한 분, 네, 많으면 세 분,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 또 그 기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이명지의 백갈매기 일단 전해드립니다.

0: 대구의 평강공주님께서 정답 4번 여름방학 되면 외가에서 놀던 사촌들과의 즐거움이 엄청 컸습니다. 호숫가에서 거위들은 왜 그리 무서웠던지요. 추억이 부자입니다 하셨고 박종숙 씨 일기 쓰기가 제일 싫었어요. 네, 제첩입니다. 조수정 씨가 컴퓨터 게임 저희는 이번 여름에는 항상 가는 그곳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경북 영천에 있는 산사에 들렀다가 경남 통영에 가서 2박하고 올 겁니다. 통영에서 닭지도 먹고 물회도 먹고 볼락구이도 먹고 거제 해안길 드라이브도 하면서 아들 내미하고 좋은 추억 예전에도 그랬듯이 이번 여름도 만끽하고 오겠습니다. 추억이란 그곳에 가면 마음 편하고 행복하는 게 추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 집에 살았고요. 영산포 강에 가서 제첩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 영산포 강에도 섬진강이 제첩으로는 유명한데요. 네. 대구 재봉소리님 방학이면 기차 타고 부산 우암동에 같이 놀러가던 최고의 나들이었습니다. 전기불도 구경하고 아이스케이크도 먹어가면서 인자하신 내삼촌의 사랑을 받고 오던 때가 55년 전입니다. 라고 주셨고요. 네. 그리고 박인희 모닥불 신청합니다. 더운 날에 건강들 챙기세요. 박춘식 씨. 정답 4번 컴퓨터 게임 랭킹 순위 올리기. 저 방학된 잠자리채 대신 거미줄로 잠자리채를 대신해서 잠자리와 매미를 잡는 기억. 우와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오, 그러셨어요? 어. 야, 거미줄로 잡기가 이거 쉬운 게 아닌데. 네. 용산동 민고님께서 내과에서 물장구 치면 놀던 애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립습니다. 예쁜 가사의 마음을 어느새 그 옛날 아카시아 꽃 다 먹고 물장구 치면서 놀던 애 친구가 그립고 그 시절에 순수했던 친구들 지금은 그 어디서 저처럼 그 시절을 그리면서 지금의 시절을 잘 보내며 몸 건강히 잘 지내기 바라면서 마음으로 안녕을 바랍니다. 정답 4번 컴퓨터 프로그래밍 게임 하셨고요. 집디가 북한사님님, 네. 여름방학이 오래전이어서 생각이 강변해서 미역감는 생각이 납니다 하셨고요. 이분은 그 지난 목요일에 교직에서 정년퇴직을 하셨답니다. 아이들 여름방학과 동시에 퇴직하고 집에서 휴식하면서 좋은 방송을 청취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또 이분들을 또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맨날 퇴직하는 거 아니니까. 네. 요번만 퇴직하신 거잖아요. 다음에 퇴직이 없으니까. 정년 퇴직하셨으니까. 네. 자, 정답 4번. 40년 전 방학 때 외할머니 집에서 라면이 맛있어서 많이 먹고 울린 기억이 납니다. 경주 외동의 박기영 씨. 네. 아, 이 정답만이었으면 정답 2번. 네. 대구 재봉소리님 정답 2번 저는 방학이면 기차 타고 들으려고 했더니 정답이 틀렸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네,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 예, 경주 외동의
1: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2: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불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 있는 사람이 강적 만나기 쉽고 재주 있는 사람이 일 그르치기 쉽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8장 법문입니다.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네, 정답자에 대해서 이게 약간 변경하면서 시간 착각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 말하다가 네 바로 아우 이렇게 됐어요. 네, 죄송합니다. 자, 경주 외동의 박기영 씨, 네,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교직에서 정년 퇴직하신 분. 주소 보내주세요. 뒷번호가 3380님이십니다. 그리고 잠자리와 매미를 거미로 잡으셨던 분. 네. 대단한 실력입니다. 다음에 와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7102 끝자리 분.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립니다. 그 선물이요. 바로 이렇게 그 보내는 건 아니고요. 지금 하신 분들은 이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 달 다 이렇게 모아서 요때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다리셨던 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계속 보내드린 건 아니고 이렇게 모아서 전해드리니까 저희가 이제 또 선물들 들어오면 일주일 단위로 보내드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예, 조금만 기다려 주셔도 되고 이제 기다리신 분들은 바로 이번 주에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뭐 손해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아니 왜 나는 안 됐을까요? 라고. 근데 글을 좀 써주시고 말이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사연과 함께 정답도 맞춰주셔야 되고 정답이 틀려서 글은 잘 써주셨는데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말이죠. 이 노래 제목을 맞춰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수요일에 네. 여러 곡 섞었을 때 한 곡들은 아니고요. 노래 세 곡은 그냥 듣는 거예요. 노래 감상하시라는 이 얘기입니다. 네. 자, 신청곡 전해드립니다. 최성수의 동행 듣고 싶다고 하신 분 전해드릴게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만 되면은 시골 외할머니 집에서 인근 강가 해수욕장에서 거의 한달 동안 놀곤 했습니다. 엄마는 나를 외할머니 댁에 데려다 주고 엄마는 다음날 집에 가시고 나 혼자 실컷 놀았었지요 하셨고요. 이지영 씨가 컴퓨터 게임 랭킹 올리기. 초등학교 시절 여름방학이 되면 언니와 함께 버스를 1시간이나 타고 외할머니 댁으로 갔었지요. 그곳에 가면 이모네 언니 동생들과 만나서 하루 종일 개울가에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고 신나게 물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답니다. 한참 놀다가 배가 고프면은 외할머니께서 손수 차려주신 따뜻한 음식을 나무마루 바닥에 둘러앉아 먹었는데 그 밥맛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정말 맛있었습니다. 문득 자상하시고 늘 따뜻한 사람으로 품어주셨던 우리 외할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리워집니다. 성인동의 김용분 씨, 여름방학 때면은 저희 집이 제일 큰 집이었어요. 사촌들이 놀러와서 매미도 잡고 대청마루에서 감자도 얻어먹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었죠. 방학 때 모기 그저 쫓아내느라고 모닥불 피워놓고 했던 기억도 있고요. 양경임 씨가 학창시절 생각나게 하는 노래였어요. 학창시절 학교가 끝나면은 그먼 거리 흙먼지 맞으면서 큰 버스라도 지나가면은 그 먼지가 온 동네 한가득 비포장거리를 걸으면서 하교를 하면서 집 근처 오면은 정말 애지중지 꼬리가 짧았던 우리 집 댕댕이가 그 멀리에서 달려오는 기억이 납니다. 책가방을 맨채큰 골밭으로 달려가면 할머니께서 콩에다 콩 메고 밭 메고 풀도 메고 각종 작물을 선보이시던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의 찌그러진 다라이를 전혀 창거리 가득 어린 제가 머리에 이고 지고 집으로 왔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할머니께서 이리 좋은 세상에 더 오래 사셨다면 행복도 편안함도 맞이해 보셨을 텐데요. 너무 고생만 하셨던 저희 할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요즘 엄마가 아프셔서 마음이 더 미어지네요. 오강역의 남자의 순정, 정답 4번입니다 하셨는데요. 학창시절 숙제도 공부도 잘해서 상도 많이 받았어요. 네, 자랑도 해주시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글쓴거 보니까. 근데 오강역의 남자의 순정이요. 저희가 MR 반주밖에 없어요. 그때 노래만 불러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음원이 있으면 전해드리는데, MR밖에 없어요. 제가 그렇다고 불러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요. 일산 수산나님이 방학 때 요가집에 가서 펌프에서 목욕을 하다가 갑자기 우물이 구멍이 나서 도망쳐서 면한 생각이 납니다. 우물가에서 그 바가지 고장난 거 아니에요? 바가지가 이렇게 했는데 바가지가 고장나가지고 그게 모르겠어요. 펌프가 이게 터진 거죠. 그 밑에 확 터져가지고 그랬다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 때는요, 4부에 정답을 발표할게요. 왜냐하면 3부에 제가 너무 조급하게 막그 읽다 보니까 시간도 그랬고, 노래 듣고 한참 이래야 길게 쓰신 분들의 시간을 드리는데, 네, 길게 쓰신 분들을 더 많이 드려야 되니까 4부에 한참 지나고 정답 발표해 드릴게요. 엠마님께서 전 방학이 되면 할머니 집에 가서 지냈습니다. 그곳 옆집에는 가족이 많았었는데 고만고만한 삼촌 셋의 애들이 6명이나 있던 대가족이었는데 주로 그들과 놀았었지요. 냇가에 가서 고등도 잡고 산에 올라가 시영이라는 불도 꺾어 먹었습니다. 가난한 집이라 저녁밥은 늘 호박 넣은 칼국수를 먹는 걸 마루 끝에 앉아 구경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모두 어디서 살고 있을지 가끔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뭐 고구마 이렇게 말려가지고 먹기도 하고 갈아서 먹기도 하고 죽도 호박죽, 팥죽 섞어서 먹기도 하고 그랬었죠. 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매일 듣는 애청자입니다. 방금 노래한 여자야 말하지 마라 어쩌고 가수 노래. 고영준 씨예요. 남자의 길. 남자야 말하지 마라. 네. 제가 부르면 다른 노래가 되나요? 자, 강달님의 사랑의 끈 신청해 주셨고요. 아, 이분의 글도 읽어드려야 되는데 김경철 씨.
정답 4번. 1970년 외산점 집에서 대학 1학년 때 남영동. 지금 없어짐. 그 유명한 남영동. 파리다방 카운터 누나의 친구가 여름방학 때 부산에 와 있는데 자기가 시골 동네로 놀러오라고 편지가 왔었는데 고속물탕에서 내리라고 했는데 가진 않았지만 그 고속물탕이 지금도 어디에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 대학교 방학 얘기하시는군요. 네, 그 어른 때잖아. 강달님의 사랑의 끈 부탁해요 라고 주셨는데 예, 사랑의 끈 나훈아의 사랑 신청하신 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추억으로 떠나는 월요일에 추억의 노래들 잘 들어보셨나요? 가요로 떠나는 추억여행도 함께 했고요. 또 정답자들은 뭐 좋겠습니다만 안 되신 분들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경의 노래 신청하신 분 한남자의 여자입니다.

자, 오늘 또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는 경로를 재탐사합니다는 안내음성이 나오잖아요. 아무리 길을 헤매고 멀리 돌아가도 내비게이션은 군말 없이 새로운 길을 찾아줍니다. 오늘 하루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다시 한번 경로를 재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동덕이 옳다구나. 안녕히 계세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하늘 사람을 보았는가? 하늘 사람이 하늘나라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저 어린이들이 바로 하늘 사람이니 저들은 마음 가운데 1호의 사심이 없으므로 어머니를 통하여 철록이 나오나니라. 그러나 차차 사심이 생기면 철록도 따라서 그치게 되나니 수도인들도 사심만 없고 보면 한량 없는 철록이 따르지만은 사심이 일어나면 철록길이 따라서 막히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35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천지은, 하늘과 자연은 우리에게 끝없이 내려주는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이 내려준 사랑으로 우리 가족의 인연을 맺어주죠. 그리고 동포은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주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잠시 멈춰서서 마음 쉬어가는 시간.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넌 언제나
3: 나에게. 잠시 재난방송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경남 통영, 남해, 경북 영양평지, 제주 서귀포시 서부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고요. 이어서 내일 7월 28일 오전 11시를 기해 강원 강릉평지, 경북 상주, 문경, 예천, 영주, 안동 북부, 안동 서부, 울진 평지, 울진 산지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고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과 양산을 사용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도 함께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공부를 방해하는 두 마장이 있나니 하나는 제 근기를 스스로 무시하고 자포자기하여 향상을 끊으며 둘은 작은 직견에 스스로 만족하고 자존자대하여 향상을 끊음이니 이 두 마장을 벗어나지 못하고는 큰 공부를 이루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1장 법문입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일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와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명훈이 묻기를 제가 재주 하나를 배워 가지려 하오니 이 세상에 어떠한 재주가 제일 크나이까? 답하시기를 사람과 잘 화하는 재주를 배워 가질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3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들은 일상의 모든 움직임과 말하는 데 있어 무에 차지하는 도가 있으므로 능히 정할 때 정하고 동할 때 동하며 능히 클 때 크고 작을 때 작으며 능히 밝을 때 밝고 어두울 때 어두우며 능히 살 때 살고 죽을 때 죽어서 오직 모든 사물과 모든 처소에 조금도 법도에 어그러지는 바가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4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마음의 쉼터.
1: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2부를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팝송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해외 음악들을 원불교 말씀과 함께 보내드리는 시간 마음의 쉼터 2부 시작합니다.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2: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7: 오뚜기!
5: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8: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9: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0: 정답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9: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0: 신사옥 마련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9: 02-2677-2677 IS 동서.
1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1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4: 군복무하신 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 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팝송과 해외음악,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도심의 힐링숲, 사당역 카페오스에서 베이커리 상품권,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H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 N 유산균, 100% 우리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진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금박까지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학인이 묻기를. 사람의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제일 급선무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허물을 찾아 고치는 일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9장 법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의 온기와 함께했던 은혜로운 시간 고맙고 따뜻했습니다.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마음을 보듬는 시간.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길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인 대서가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대서는 큰 더위라는 뜻으로 더위를 피한다는 말인 피서도 바로 여기서 유래했죠. 대서부터 입추까지 보름 정도가 가장 더운 기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대서가 되면 아무리 부지런한 농부라도 대서를 전후로 약 보름 정도는 푹 쉬었다고 하고요. 우리 선조들은 바람이 살랑거리는 나무 그늘에 삼삼오오 모여서 장기를 두거나 냇가에 나가 물놀이를 즐기곤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지금도 대체로 비슷하죠. 대설을 전후로 해서 학교에선 방학에 들어가고 회사들은 직원들에게 여름 휴가를 줍니다. 자, 앞으로 당분간 큰 더위가 찾아올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마음 한켠의 여유를 갖고 더위를 즐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더위가 지나가고 나면 아쉬웠던 여름도 추억에 남을 테고 금방 가을이 찾아올 테니 말입니다.

0: 이정석의 여름날의 추억이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이 대서였죠. 대서는 말 그대로 큰 더위라는 뜻으로 이쯤에서 학교에선 방학을 하고 직장인들은 휴가를 가는데요. 앞으로 보름 정도 입추까지 무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대서 다음 절기가 바로 가을에 들어선다는 입추인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보면 벌써 막바지 여름인 것입니다. 이 더위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고 즐기실 줄 아는 우리 둥둥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교 외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원불교 대전 충남교구의 종교 외 우를 넘은 봉사단체인 사은봉사단이 출범했습니다. 원불교 대전 충남교구는 지난 7월 4일 사은봉사단 창단 봉고식을 열고 대사회봉사를 통해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할 것을 선언했는데요. 사은봉사단은 종교의 우를 넘어 비교도들과도 손을 잡고 지역사회를 위해 보은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사은봉사단 공동단장이신 대전교당 박상현 교도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5: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4: 노라이벌 랜드마크
5: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6: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0: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9: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경기도 성남에는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 안나의 집이 있다. 안아주고 나눠주는 집이란 뜻의 안나의 집은 이탈리아에서 30년 전 한국으로 건너온 김하종 신부님이 운영하고 있다. 1990년부터 30년이 넘게 한결같이 노숙인들을 위해 밥을 짓고 있는 것이다. 김하종 신부님은 말한다. 안나의 집은 사람들의 작은 마음들이

한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고전 채근담에는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으로 이웃을 위해 살아가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길에서는 한 걸음 양보해서 다른 사람을 먼저 가게 하고, 맛있는 음식은 조금 덜어서 다른 사람들을 먼저 맛보게 하라.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편안하고 즐거운 방법 중 하나이다. 불교 경전 법구경에는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풀어 주되 베푼다는 생각은 하지 말라. 가난한 이가 와서 구걸하거든 분수껏 아까워하지 말고 나누어 주라. 나와 남이 둘이 아닌 한 몸으로 생각하고 보시하라.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베드로전서에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살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의사이자 신학자였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봉사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준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어떤 운명으로 살아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진정 행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봉사할지를 찾고 발견한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다음은 원불교 경전입니다. 대산종사법어 운심편에는 봉사하는 마음가짐은 어때야 하는지 대산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산종사, 봉사활동을 가는 학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의 불행을 나의 불행으로 알아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며, 남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알아 함께 좋아하고 기뻐하라. 어른을 만나면 자녀가 되어주고, 청년을 만나면 친구가 되어주며, 어린이를 만나면 형제자매가 되어주어 한 집안 한 식구가 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야 할 텐데요. 자, 이번 한 주도 주위를 둘러보면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둥둥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음공부막으로 아라의 여름 산책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엔 원불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원불교의 기본 정신 중 하나로 개인보다 사회 전체를 위하는 것입니다. 즉, 사사로운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건데요. 원불교에서는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세계가 자기의 이익만을 앞세우기 때문에 반목과 불화와 전쟁을 겪고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정신을 확립해서 나갈 때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다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보다 사회 전체를 위하는 정신, 사사로운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신,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봉사, 2번 봉공. 1번 봉사, 2번 봉공입니다. 원불교의 제가 단체로 이것 회가 있죠. 이것 단체가 있습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둥둥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시는지, 또 여러분의 종교는 무엇인지, 이웃 종교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하고 싶은 이야기 편안하게 보내주세요. 원불교 창작성가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로베시티입니다. 어두운 길 혼자 거닐 듯.

0: 종교 넘어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원불교 대전 중남교구에 종교의 우를 넘은 봉사단체인 상은봉사단이 출범했습니다. 원불교 대전 중남교구는 지난 7월 4일 상은봉사단 창단 봉고식을 열고 대사회봉사를 통해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할 것을 선언했는데요. 상은봉사단은 종교의 우를 넘어 비교도들과도 손을 잡고 지역사회를 위해 보은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했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상은봉사단 공동단장이신 대전교당 박상현 교도님께 들어보겠습니다. 교도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대전교당 박상현입니다. 교당 교도 부회장을 맡고 있고 교당 청원회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우리 북구 봉구회장 겸 교당 봉구회장님하고 함께 사은봉사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0: 네.
1: 이번 기회에 이렇게 우리 사은봉사단에 대해서 소개하게 되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자, 원불교 대전 충남 교구가 사은봉사단이라고 하는 뜻깊은 봉사단체를 출범했는데요. 자, 네네. 우선 원불교 대전 충남 교구 소개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대전 충남 지역에는 교당이 얼마나 되나요?
1: 예, 우리 대전 충남 교구는 그 수산 정상덕 교구장님을 모시고서 33개의 교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출석 교도가 평균 한 3,600여 명 출석하시고 잠자는 교도 1만 1,000여 명에서 한 15,000여 명의 교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훈련 기관으로 삼동원이 여기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지역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길룡에서 탁근하고 신룡에서 개화하며 계룡에서 결실하고 금강에서 결복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0: 예.
1: 그만큼 우리 대전 충남교구가 좀 역사적으로 교단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습니다. 이 대전 충남 지역은 그 우리나라의 또 정중앙에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수산 정상덕 교무님께서도 저희 동동에 종종 출연을 하셔서 인권운동이나 환경운동에 대한 또 중요성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아마 이번에 그 교구장으로 계시는 만큼 앞으로 대전 충남 교구가 지역사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아주 뜻깊은 역할을 해줄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자, 지난 7월 4일에 원불교 대전 충남 교구의 사은봉사단이 출범했습니다. 그 네. 원불교의 봉공회라고 하는 봉사단체가 있잖아요.
1: 예, 예, 그렇죠.
0: 그런데 사은봉사단이 새로 출범을 했어요. 자, 어떤 네네. 취지로 출범하게 된 건지요?
1: 이 사은봉사단이 출범하게 된 계기가 이제 우리 봉공 회장님하고 우리 대전 충남교구 교회 의장님이 한번 제안을 했어요. 이 봉공회로 그칠 게 아니라 범위를 좀 넓혀서 좀 봉사단체를 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그 취지가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점차 그 종교 인구가 감소하고 우리 그 더불어서 재가단체에 참여하는 교도님들도 고령화되고 숫자가 적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봉공회나 청원회나 여성회 이제 재가단체가 있긴 있는데 점차 이제 나이 드신 분이 많고 인원도 줄고 그러니까 그 활동력 여력이 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활성화하자. 아, 그리고 그 대외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이제 대외적으로는 성숙한 사회일수록 그 이타행, 남을 위한 행동이 좀 높이 평가받는 그런 사회 분위기인 만큼 우리가 좀 앞서나가자.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우리 그 사은님 은혜를 널리 알리고 보훈하는 봉사활동을 하자. 이런 다짐을 하게 돼서
0: 네.
1: 우리 봉사단이 구성하게 된 겁니다.
0: 예. 그러니까 기존의 봉공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끼리만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종교의 우를 넘어서 다 함께 할 수 있는 이 봉사단체의 필요성을 느끼신 거죠?
1: 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제가 활동하다 보니까 청문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활동이 청문회라고 해서 남자 교도만 하는 게 아니고 봉공회라고 해서 여자 교도만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남자 교도, 여자 교도 같이 해야 힘이 생깁니다.
0: 예.
1: 따로따로 하면 안 되고 재가단체가 같이 함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고르자 그런 의도도 좀 있었습니다.
0: 예, 그동안 이 대전 충남 교구의 봉공 활동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동안 어떤 네. 활동들을 좀 해오셨습니까?
1: 우리 본국에서는 활동을 많이 하셨죠. 우선은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 그 산불이나 그 수해 입었을 때 가서 밥하는 봉사, 그다음에 세탁해주는 봉사 이런 것만 했고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저 산청의 그 수해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몇 년 전에 동해나 고성, 청송 지역 그 산불났을 때 저희들이 지금 달려가서 했었고요. 지역적으로는 우리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는 우리 독거노인 반찬 나눔도 해주고 우리 또 대전 현충원에 그 참배 오신 유족들에게 은혜국수 나눔도 해줬고 그다음에 어려운 이웃에 그 연탄 나눔도 해줬고 그다음에 그 청소년들 방학 때 이제 끼니거리 없으니까 이제 급식 학교 급식 못하니까 식재를 좀 나눠주는 그런 거 했었고요.
0: 예.
1: 그다음에 우리 지역사회 지역에 사는 장문화 가정 그 결혼 이주 여성들을 초청해서 이제 한글 교육하고 우리 문화 체험하고 그다음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0: 그야말로 이제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어디든 네. 가는 그런 우리 또 봉공회였군요.
1: 네, 그렇습니다. 예. 네.
0: 그 이렇게 봉공 활동을 하다 보면 비교도들도 만나게 되고 또 이웃 종교인들과도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좀 협력할 일들이 많이 있죠.
1: 그렇죠. 그 봉사 활동 현장에서 보면은 우선 반가운 마음이 들고 뭐 어떤 다른 종단이라고 해서 이상하게 느낀 게 아니라 아 같은 봉사자다라는 동료의식을 느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해 주고 서로 좀 또 도와주고 그런 관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뭐 특별히 이웃 종교인들과 현장에서 만나서 협력했던 사례가 있을까요?
1: 대전 현충원에서 우리 해마다 이제 6월 6일 날 현충일 날은 이제 그 참배객들을 대상으로 국수 나눔 행사를 했었어요. 근데
0: 예.
1: 그 옆에서는 불교 그 구암사라는 사찰에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국수도 나눠주고 솜사탕 뭐 과자 이런 것도 어떤 참배객들을 위한 봉사 활동을 하는데 같이 정보도 교환하고 우리 국수 한번 그쪽도 한번 먹어보자 해서 나누기도 하고 서로 칭찬하고 아니 그쪽 음식 맛있다 좋다 뭐 그런 관계를 잘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불교 국수 또 우리 원불교 국수 예 다 맛있죠.
1: 네네. 근데 사실은 우리 쪽이 더 맛있다고 많이 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정말 우리 지역민들을 향한 그 마음은 네 우리 모든 종교가 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7월 4일 사은봉사단 창단 봉고식이 있었는데요. 봉고식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1: 예, 우리 사은봉사단 지난 5월부터 이렇게 홍보 활동을 해서 이제 단원을 이제 모집해서 한 200명 정도 이제 단원을 이제 가입했고요. 교수님들이. 그리고 그날 우리 대전교당 대법당에서 했는데, 우선 사은봉사단의 공동단장 2명하고 지역별로, 4개 지역별로 그 지역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4개 지역단장님하고, 그 다음에 그 중앙 봉공회장님도 같이 참석하셨고, 그 다음에 그 봉공회 지도규모신 그 권산 강명권 교무님이 오셔서 또 특별 강연을 해주셨어요.
0: 예.
1: 그래서 200명 모여서 서원, 다짐, 그 다음에 우리 선서도 하고, 하여튼 200여 명 모여서 우리 봉사단으로서 새 출발을 한번 힘차게 해보자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0: 네. 그 우리 강명권 교무님 하면 우리 원불교 봉공회를 또 대표하는 분이신데 글쎄요 좀
1: 네네.
0: 어떤 말씀 해주시던가요?
1: 봉사활동의 의미, 그다음 중요성, 이 봉공은 우리 대종사님이 가르침을 직접 실천하는 항목이다. 이거는 너와 내가 없고 뭐 오늘 내일 없고 늘 우리 일상생활에서 함께 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그동안 봉공활동은 다 됐지만은 봉사단으로 확대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0: 예, 그렇습니다. 우리 네. 원불교 교도들에게 이 봉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그것도 기본적인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1: 예, 그렇죠. 예.
0: 우리 박상현 교도님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또 봉공을 해오고 계세요?
1: 제가 교당에서 배우기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내가 부처되는 공부, 남을 부처로 보는 공부 이렇게 크게 두 공부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강령을 보면은 정각정행 불법 활용은 내가 부처되는 수행의 길이고 지은 보은 무아봉궁은 이웃을 부처로 보는 보은 행이다 이렇게 두었습니다.
0: 예, 예.
1: 따라서 우리 4대 강령을 실천하는 길이 바로 봉사활동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봉사활동을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0: 우리 대종교당에 네. 계시는데 우리 박상윤 교도님은 글쎄요 언제 원불교를 만나서 이렇게 또 입교를 하셨어요?
1: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큰형님이 연원으로 해서 입교를 했는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학생 훈련하고 나서 한번 참가하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사실 활동을 못했어요. 뭐 대학교 가고 군대 가고 뭐 하다가. 그래서 93년도에 결혼하고서부터는 쭉 그다음 안 빠지고 잘 나갔고요. 사실 그때도 매주는 못 나갔는데 한 20여 년 전부터는 그래도 거의 1년에 한두 번 빠지고 거의 다 참석했습니다.
0: 뭔가 좀 이렇게 결혼하시고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특별히 우리 신심과 공심이 생기신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1: 아,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될 일이 많지만은 내가 바른 사람이 되고 가장으로서 형제자매 형제로서 아니 교도로서 진리를 공부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고 우리 큰형 마청님이 또 집에서 이제 자주 이런 제사라든가 명절 때 그 원불교의 그 교리나 대동사님 말씀을 자주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형제들 중에는 우리 교도 아닌 형제들도 있어서 알기 쉽게 풀어서 이렇게 쭉 설명해주면은 다들 좋아하고 경청하고 해서 저도 더 형님만큼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0: 야 정말 고등학교 때 형님 따라서 이제 인연이 된 것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어진 거군요.
1: 네,
0: 원불교를
1: 네.
0: 만나서 정말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또 진리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정말 그러면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도님의 그런 또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
1: 아, 네, 예.
0: 자, 그동안 또 이렇게 봉공활동을 열심히 좀 해오신 것 같은데요.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고 또 보람된 어떤 순간이 있었을까요?
1: 최근 2년 전에 거의 딱 2년 됐는데 여기 대전 지역에 그 기성동에 그 정방마을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 이제 그 정방마을인데 2년 전에 이제 수해가 당해가지고 그 거의 집이 막 거의 다 잠길 정도 한 30여 가구가 그 동네 전체가 물에 잠겼는데
0: 예.
1: 거기에 그 수재 당하신 분들이 그 기성동 복지관에서 와서 수용돼가지고 생활하시는데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빨래 봉사를 해줬어요. 세탁 봉사를 해줬어요.
0: 예.
1: 이분들이 집이 잠겼으니까 빨래할 데가 없잖아요. 예. 옷도 없고. 그래서 중앙본구에서 세탁차를 지원받아가지고 가서 했는데, 이분들이 그, 다른 봉사단체하고는 달리 이 세탁봉사를 처음 보게 됐나 봐요.
0: 예.
1: 예, 그래서 다른 어떤 밥하는 것보다는 세탁봉사가 굉장히 의미 있었다. 굉장히 고마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 주위에서 보니까, 다른 서군의 봉사단체가 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원불교 봉공회 활동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해서 참 보람도 느끼고 좀 더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0: 예, 예. 꼭 필요로 하는 역할을 찾아서 이렇게 도움을 네. 줄 때 예, 정말 보람되죠. 그분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고 또 원불교 교도로서도 참 뜻깊은 활동을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네.
0: 자, 이번에 이제 대전 충남교구의 사은 봉사단이 새롭게 출범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원불교 봉공의 새로운 표준을 또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 사은봉사단을 어떻게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협력을 당부하는 한 말씀 좀 해주시죠.
1: 제가 생각할 때 그 봉사활동은 원불교의 중요한 실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도들이 원불교 교도 아닌 사람들이 원불교를 볼 때 일월상하고 원광대학교만 보고 원불교를 하는데 우리가 하는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할 생각이 원광성전 소천산 대종사님의 그 경륜을 이제 그 낙원 세상을 만들자는 그런 경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지만 이런 봉사활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중앙봉공회하고 연계도 하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우리 지역에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한 수요를 조사해서 우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좀 조사를 해서 실질적인 그 봉사활동을 하자. 뭐 우선 손쉽게는 뭐 환경정비부터 이런 거 할 수 있겠지만은 앞으로는 좀 더 나이 드신 분들 그 말벗이 되어준다든가 뭐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봉사활동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작은 것부터 참여해서 한번 좀 해보자라는 그런 다짐이고 우리 교도님들에게 좀 권하고 싶은 마음은 무아봉공 정신으로 그 사원에 감사하면서 작은 실천으로 이웃과 사회를 밝게 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 그런 다짐을 하자고 좀 권해드립니다. 뭐 네. 봉사활동이 어렵거나 거창한 게 아니라 내 생활 주변에서부터 작은 것부터 직접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쉬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직접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0: 예, 예. 그 대산종사님의 법문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그 네. 대산종사님께서 봉사활동을 떠나는 학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친구가 없는 사람에겐 친구가 되어주고 형제자매가 없는 사람에겐 형제자매가 되어주고 또 자녀가 없는 사람에겐 자녀가 되어주고 부모가 없는 사람에겐 부모가 되어주고 네, 함께 네. 울고 웃고 네 그렇게 하면 된다. 예. 바로 지역사회에 우리 교당이 있는 이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 충남 지역의 사은봉사단이 지역사회의 이웃들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네네. 앞으로 더 많이 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인터뷰를 네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사은봉사단의 공동단장이신 대전교당 박상현 교도님이었습니다. 교도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네.
0: 자, 원불교 창작성가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합니다. 대종사께서 공부의 진실처를.

0: 국방부 군정정책과장 배동훈 목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군부대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4대 종교가 장병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군의 정신질적 강화를 위해서 군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종에서는 4대 종교 방송사들과 함께 장병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군종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 불교 방송, 카톨릭 평화 방송, 원음 방송의 제작진들이 서로 협력해서 장병들이 종교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참된 인성을 기를 수 있는 영생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대표적인 다종교 국가입니다. 우리 군종의 모습처럼 사회 곳곳에서도 종교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평화로운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은혜로 하나 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종교?
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가 아닌 이웃 종교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배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시간인데요. 매주 월요일엔 원불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봉공이란 무엇인가요? 입니다. 네, 오늘은 원불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정신인 봉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봉공이란 개인보다 전체 사회를 위하는 것, 즉 사사로운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봉공이란 말은 무아봉공, 헌신봉공, 멸사봉공, 호법봉공 등의 용어로 법문이나 교서에 나타나는데 앞에 세 단어는 모두 동일한 의미고요. 호법봉공 또한 법을 수호하고 공익을 우선시하는 정신을 말하는 것으로 재생의세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물질과 정신과 육신을 다 바쳐 수호하고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봉공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어들 가운데 무아봉공이란 말이 진리에 바탕한 수행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원불교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무아봉공이란 일원의 진리와 사은의 이치를 깨달아 본래 나라는 것이 없으며 더 나아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은의 공물임을 알아 보은의 의무를 다하자는 것입니다. 무아봉공은 원불교의 모든 교리를 네 가지로 요약해놓은 4대 강령의 마지막 조항이기도 한데요. 즉 무아봉공은 원불교 신앙수행의 궁극적 목적이기도 합니다. 무아봉공인이 많이 나와야 사회와 세계가 평화롭게 되고 원불교가 실현하고자 하는 낙원, 곧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원불교에서는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자기 본위로만 생각하려고 하고 자기 이익만을 앞세우기 때문에 반목과 불화와 전쟁이 생긴다고 보고 봉공의 정신을 길러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와 전체를 위하는 마음을 기르자고 말합니다. 이에 소태산 대종사님은 재생의세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무아봉공 정신을 강조하셨고 교단 초창기 구인 제자들이 방언공사에 참여하면서 올린 서약에서부터 법인성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온 것으로 원불교 창립 정신의 중요한 이념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원불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정신인 봉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보내주신 문자들을 보겠습니다. 뒷번호 1132 쓰시는 분, 정답은 봉공입니다. 최근담 같은 명언집을 출간해 보시면 어떨까요?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아요. 하셨네요. 아이고, 또 말씀만으로도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옆집에 연세 많은 어르신 부부가 사시는데 고향에 내려가신 지 두 달 됐는데 아직 안 오시네요. 잘 계시겠죠? 이 더위에 걱정이 됩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아, 정말 감동적인 문자입니다. 옆집에 사실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옆집이 뭐 사는 사람이 아픈지 뭐 더위는 잘 이겨내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사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런데 연세 많은 어르신 부부가 살고 계시고 고향에 내려갔는데 두 달이나 됐는데 아직 안 오셔서 걱정이 된다는 이 말씀, 정말 그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글쎄요, 여름을 보내시려고 아마 뭐 자녀분들 댁에 가셨을까요? 아마 더위를 잘 이겨내시고 또 올라오시겠죠. 2584 쓰시는 분, 정답은 2번입니다. 최상묵입니다. 고 보내주셨고요. 한가람님도 정답은 봉공인 것 같습니다. 틀리면 부끄러워서 어쩝니까? 하셨네요. 아유, 뭐 모르는 게 당연하죠. 우리가 그 종교 용어들을 월요일에는 그 원불교, 화요일에는 개신교, 수요일에는 불교, 또 목요일에는 천주교, 또 금요일에는 우리 생활 속에 녹아있는 종교 관련 용어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종교 용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살찌우는 일들이더라고요. 저도 단순히 종교를 두루두루 이해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이 코너를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종교 용어라는 것 자체가 다 감동적이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고 내 어떤 인격을 수양하는 일이고 다 그 의미가 너무 좋아서 오늘도 봉공을 단순하게 뭐 하나의 용어를 소개해드린 게 아니라 원불교의 정말 근본적인 정신과 가르침과 원불교인들이 공부하는 목적이자 원불교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을 다 담아낸 용어잖아요. 이 봉공이란 말이.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많은 것들을 또 배우게 됩니다. 자, 원불교 창작성 광고 듣고 올게요. 인정미 넘치는 세상을.

네, 선정희님의 문자도 감사드리고요. 자, 잠시 재난방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6시 30분을 기해서 경남 창원, 함안, 진주, 경북 청도, 포항, 경주 남부, 대구 달성 북부, 달성 남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6시 반을 기해서 경남 창원, 함안, 진주, 경북 청도, 포항, 경주 남부, 대구 달성 북부, 달성 남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삼가하시고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그리고 양산을 지참해 주시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또 이웃의 안전도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에서 그런 말씀드렸어요. 지난 목요일이 대서였고 대서부터 2주 정도 입추까지가 가장 덥다. 그래서 이 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를 가는 그런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피서도 좋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안전하게 더위를 피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원불교 창작성가 개벽의 성자 되어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원음방송 캠페인 가족 간의 대화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사랑은 화분에 심어진 화초와도 같습니다. 작은 화분에 화초를 기르듯 우리 가족들에게도 정성을 다해 사랑을 가꾼다면 행복한 가정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가깝고 허물이 없다 해서 함부로 하거나 또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어느새 가족들 간의 대화도 없어집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많은 가정일수록 사회생활과 아이들의 학교생활도 좋아지는 사랑법. 가족 간의 대화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옛말에 신원 서판이라 해서 풍채와 언변과 문장과 판단으로 사람의 인격을 논한다 했으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이며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직 그 사람의 마음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1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께서는 혹시 경제 성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있습니다. 바로 히말라야 동부에 위치한 작은 나라 부탄이라고 해요. 무려 1970년대부터 이 행복 개념을 적용해왔다고 합니다. 돈보다는 행복이 더 중요한 나라. 이런 나라에서 산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홍민이 불러줍니다. 행복의 나라로.
1: 장막을 거두어라.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2: 나비엔.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7: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8: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0: 신앙시인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월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요즘은 무엇이든 효율적이고 편리한 게 최고라는 생각과 함께 뭐 어느 나라든 그렇죠. 경제성장이 정책의 목표인데요.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부탄에서는 국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세계에서 유일한 금연 국가로서 담배 제조와 판매가 금지되어 있대요. 또 나무 한 그루를 벨 때도 국가에 허가증이 필요한 나라가 바로 부탄이라고 합니다. 또 환경과 전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외부 관광객 숫자까지 제한을 하고 있다고 해요. 물론 경제성장보다 환경과 전통을 우선시하는 게 뭐 행복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실제로도 행복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요 전통과 문화를 지키는 삶이 가져다주는 강한 정체성이야말로 이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거라고 합니다. 이처럼 전통과 문화를 지키는 일이 우리의 행복과 깊이 연결돼 있다면 아름다운 인생에서 흘러나오는 이 추억의 옛가요를 즐기는 우리도 이미 행복의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늘 행복한 겁니다. 오늘은 녹음 방송인 DJ 선곡으로 2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좀 길게 여러분들을 좀 직접 만나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신청곡 사연들 제가 잘 보관해 두었다가 또 내일부터 생방송 시간 또 주말과 휴일 다시 한번 꼭 들려드린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도 2시간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준의 노래 한 곡 더 준비했어요. 정답게 걸어요.

덥고 습한 여름철 요즘같이 이런 때는 입맛과 체력이 떨어지면서 자칫하면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주기 쉬운 때잖아요. 실제로 후텁지근하고 습한 날씨는 우리의 두뇌 회전을 느리게 만들고요. 또 뇌가 흐릿해지면서 머리가 멍해지기도 하고 또 사고가 멈춘 것처럼 생각하기가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름철에는 어떤 음식들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먼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선한 물을 자주 드셔야 합니다. 여름에는요, 땀 배출량이 늘어나서 탈수증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잘 해주셔야만 신체가 조금 더 원활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물의 밍밍함과 비릿한 맛이 싫다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레몬이나 라임, 또 오렌지 또는 오이 같은 걸 얇게 썰어서 물에 띄우거나 보리나 현미같이 곡물을 우린 차를 마시는 것도 괜찮겠죠? 다음으로는요, 우유와 달걀, 새우, 다랑어 같은 비타민 D가 함유된 음식을 자주 드시는 게 좋은데요. 무더운 여름에는 아무래도 바깥 활동을 적게 하기 때문에 햇볕을 쬐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겠죠. 따라서 자연히 비타민 D 합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게 필요한데요. 특히나 노년층의 경우에는 성인 하루 권장량보다 더 많이 드셔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식사를 거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침 식사는 뇌를 비롯한 신체의 활력을 더해주는데요. 아침 식사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아침을 먹는 것이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보다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그리고 유제품 등으로 구성된 아침 식사가 좋다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신선한 물을 자주 드시고요. 비타민 D가 함유된 음식을 많이 드시고 또 아침 식사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챙기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앞서 알려드린 건강 수칙들 잘 지키셔서 무더위도 가뿐하게 이겨내시고요. 더욱더 활기찬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자의 옹달샘 그리고 김부자의 만날 수만 있다면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오늘은 녹음 방송인 DJ 선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1부하고 2부에서는 그동안 들려드리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신청곡 많이 준비했고요. 3부에는 예가요 퀴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십시오. 이번에는 유쾌한 노래 두 곡을 골라봤는데요. 김정구의 수박타령하고요. 서영춘의 살살이 몰랐지입니다.

김종구의 수박 타령 그리고 서영춘의 살살이 몰랐지. 네, 재미나게 들으셨죠? 1부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는요. 미니라가 부른 슬픈 눈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서도 여러분들과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모든 의식에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개 묵상으로 신고를 올리는 것이요. 대중적 의식에는 대중의 신고 내용을 통일하기 위하여 설명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인바. 의식에서 예문에 의하여 신고하는 방법은 주례자나 대중의 대표한 사람이 예문을 설명 기도로 하면 대중은 일제히 그 기도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다가 끝나면 마음으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하고 마치는 것이며 각 예문은 표준으로 한 예를 보인 것인 즉 혹 예외로 신고할 일이 있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 가감하여 쓸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예도편 10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습니다. 현인의 노래로 2부 시작했어요. 능금나무 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추억의 노래 가득 준비했으니까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박스, 논산 시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모겐모가 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락 차차차 황정자, 이 노래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또 박재홍의 헤이 봉고, 또 김용만의 후라이 만보까지 좀 흥겨운 리듬의 노래들 2부에서는 좀 전해드릴게요. 같이 듣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었죠. 국민들의 행복을 가장 중요시하는 나라가 바로 부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면요,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과연 얼마나 될지 좀 궁금한데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2026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요, 핀란드가 9년째 1위를 차지했고요. 우리나라는 147개국 가운데 67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과 기대 수명 같은 객관적인 지표는 상위권이지만 이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의식 등 보이지 않는 요소의 부진이 좀 두드러지면서 3년 연속으로 행복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럼요, 무려 9년째 1위를 하고 있는 핀란드, 이 핀란드의 행복 비결은 과연 뭔지 궁금하네요. 첫째는요, 문화 자체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아주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적고요. 또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완화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어서 둘째는요, 일과 삶의 균형이 조화롭고요. 셋째는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상에서 일하는 시간 외에도 휴식을 취하고 또 자신을 돌볼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될 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숲과 호수 그리고 바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그러네요. 행복한 삶에는 무슨 거창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 인생을 즐길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명국한의 박낭시 김삿갓 그리고 안상원의 봉이 김선달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행복도도 조금이라도 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벌써 2부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노래 가사 속 숨은 글자를 찾아보는 옛가요 퀴즈로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2부 끝곡은요. 은방울 자매의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삼천포 아가씨.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광고라는 X를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의 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도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부처품 1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아름다운 인생 3부가 시작됐습니다. 애정이 꽃피던 시절이었죠. 나훈아가 불렀고요. 오늘은 녹음 방송입니다. DJ 선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3부에서 옛가요 퀴즈, 노래 가사 속 숨은 글자를 찾아보는 재미난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시작할게요.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옛가요 퀴즈. 옛가요의 노래 가사 속에 숨은 글자를 맞추는 퀴즈 코너, 옛가요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 가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함께 풀어볼 노래 가사는 바로 이 곡인데요. 제목 없이 가사만 들려드릴 겁니다. 가사 가운데 땡땡 하는 부분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사 낭송해드리겠습니다. 반짝이는 별빛 아래 소근소근 소근대던 그날 밤, 천년을 두고 변치 말자고 땡땡 풀어 맹서한 님아, 사나이 목숨 걸고 바친 순정, 모질게도 밟아놓고 그대는 지금 어디 단 꿈을 꾸고 있나, 야속한 님아 무너진 사랑 타바. 이 가사 속 땡땡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댕기, 2번 머리, 3번 매듭, 4번 콧물. 제가 오늘 가사를 낭송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다 따라서 노래를 부르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만큼 이 노래는 워낙 많이 알려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부르셨던 그런 노래죠. 근데도 이 멜로디 없이 가사만 이렇게 낭송해 드리면 좀 알쏭달쏭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기가 아니군요. 가사입니다. 가사를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전해드릴게요. 반짝이는 별빛 아래 소근소근 소근대던 그날 밤, 천년을 두고 변치 말자고 땡땡 풀어 맹서한 님아, 사나이 목숨 걸고 바친 순정, 모질게도 밟아놓고 그대는 지금 어디 단 꿈을 꾸고 있나, 야속한 님아 무너진 사랑 타바. 정답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댕기, 2번 머리, 3번 매듭, 4번 콧물. 자, 지금부터 정답 아시는 분들 정답 보내주십시오. 노래 두 곡 들려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실 곳은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옛가요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예가요 퀴즈 같이 하고 계십니다. 퀴즈 풀으시면서 들으신 노래 곡 소개할게요. 백나나의 금박댕기였고요. 이어서 남백송의 서울관 김서방까지였습니다. 워낙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시는 노래니까 정답은 뭐 따로 사실 보기 안 드려도 알 정도로 이 노래는 워낙 여러분들이 많이 불렀던 그런 부르신 노래죠. 그래도 또 문제니까 퀴즈는 퀴즈니까 문제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들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보기에서도 번호를 잘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가사 들려드리겠습니다. 반짝이는 별빛 아래 소근소근 소근대던 그날 밤 천년을 두고 변치 말자고 땡땡 풀어 맹서한 님아 사나이 목숨 걸고 바친 순정 모질게도 밟아놓고 그대는 지금 어디에 단 꿈을 꾸고 있나 야속한 님아 무너진 사랑 타봐. 오늘 예가의 퀴즈 문제 가사입니다. 이 가사 속 제가 땡땡한 부분은 과연 어떤 단어가 정답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댕기, 2번 머리, 3번 매듭, 4번 콧물. 네, 정답 아시는 분들 노래 들으시면서 정답 천천히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가의 퀴즈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예가요 퀴즈 3부에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가 문제로 나가 있습니다. 강소희의 계곡의 등불 그리고 오기택의 등대지기 들으시면서 많이들 참여를 해주고 계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가요 퀴즈에서 고른 곡은 뭐 너무나 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노래죠. 남인수의 무너진 사랑탑이었습니다. 제가 가사 낭송하면서 멜로디가 입에 막 붙어가지고 나올 뻔했어요. 수많은 명곡들을 부른 남인수의 무너진 사랑탑 이 노래 3부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정답은 4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본교의 설립 동기는 과학의 문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 문명을 선용하기 위하여 그 구하는 정신과 사용하는 정신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2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3: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습니다. 박담마의 슈샤인 보이 전해드렸어요. 앞서 3부에서 예가의 퀴즈 같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예가의 퀴즈에서 함께한 곡 바로 남인수의 무너진 사랑탑이었죠. 그리고 정답은 댕기였습니다. 댕기 풀어맹서 한니마. 네, 입에서 막 뱅뱅 돌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첨자를 바로 지금 발표해 드리면 좋겠지만 오늘이 또 녹음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당첨된 분들에게는 내일 따로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퀴즈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노래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야성의 울고 싶은 인생선 그리고 고봉산의 안개 낀 목포항 이어집니다.

백아성의 울고 싶은 인생선 그리고 고봉산의 안개 낀 목포항 감상하셨고요. 아, 아마도 지금 시간쯤이면 저녁 식사도 모두 마치셨을 테고요. 또 아름다운 인생에서 흘러나온 옛 노래들 듣다 보니 문득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벌써 차 한 잔 앞에 놓고 방송 듣고 계실 수도 있고요. 이 한의학에서는 따뜻한 차를 마시면 기혈순환이 좋아지고요.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그렇게 말한대요. 실제로도 차를 마시게 되면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밤새 깊은 잠을 이루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요. 또 분주하고 복잡한 생각에 가득했던 그런 머릿속이 찻잔의 온기 덕분에 맑아지는 기분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차를 천천히 우려내면서 마신다는 것은 시간을 느리게 흐르도록 만드는 그런 낭만이 또 곁들여져 있는 게 아닐까 생각도 들고요. 다들 그렇잖아요. 앞만 보고 바쁘게 달려오느라고 정작 나 자신을 돌볼 틈이 없었잖아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저녁에는 오롯이 나만을 위한 이 티타임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차야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뭐는 어떻습니까? 녹차도 좋고요. 홍차도 좋고 또 향긋한 꽃차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차들 집집마다 다 찬장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찾아서 한 잔씩 하십시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 차 한 잔이 전해주는 부드러운 맛과 따뜻한 온기 즐기시면서요. 오늘 밤 그렇게 편안함이 가득한 저녁 시간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찻잔 옆에 또 아름다운 인생에서 전해드리는 좋은 노래를 또 옆에 놓아드리도록 할게요. 이정자의 바다가 보이는 찻집, 또 유진아의 찻집의 고독, 역시 또 차에 관련된 노래입니다. 대학가의 찻집 김준의 목소리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두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였죠. 오늘까지 녹음 방송으로 이어진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오늘이 그 녹음의 마지막 방송이었고요. 며칠 동안 전해드린 DJ 선곡이 여러분의 허전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좀 채워드렸기를 바라면서 내일은 다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께 반갑게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내일 저녁 7시도 잊지 말고 찾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2시간의 마무리는 진송남의 목소리로 좀 마무리 접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노래죠. 시오리 솔밭길 띄워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전민의 무남 동녀인 나는 일찍 아버님을 여의고 홀어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시어리 설밭길은 산세우는 허젓한 길이었지만 어머니와 학교 가는 나에게 실념에 찬 길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결석 한 번, 지각 한 번 없었으니까요. 꿈 같은 세월은 흘러 난 모교에 교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 어머니가 안 보이시던가 달라 이제 제가 혼자서도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부산 경제를 살립시다.
2: 반갑습니다. 부산경제신문사 오다겸 대표입니다. 한태평양의 관문, 부산에서 태평양으로, 유라시아로, 우리나라 무역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동남권 경제. 우리 지역의 상근을 살리고 지원하여 부산경제를 더욱 빛나는 미래로 이끌어 나가도록 합시다. 동남권 부산경제를 살립시다. 부산은 세계 속의 미래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뛰는 희망의 시작. 부산경제신문이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동남권 경제 대변지 부산경제신문과 함께합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잘 참기가 어렵나니 참고 또 참으면 영단이 모이고 꾸준히 하기가 어렵나니 하고 또 하면 마음에 힘이 쌓여 모든 일에 자제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46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기본기가 단단하고 튼튼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덧셈과 뺄셈, 그리고 곱하기와 나누기 같은 기초연산을 확실하게 다져놔야 정교한 계산을 할 때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역시 평소에 강인한 체력을 차곡차곡 기르고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 동작들을 탄탄하게 익혀둬야 비로소 훌륭한 운동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법이죠. 그렇다면 삶 속에서 참된 지혜와 복락이라는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우리는 과연 제일 먼저 어떤 기본기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까요?

이런 해문이 첫 곡으로 성하의 청아한 마음에서 듣고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려면 우선 남다른 실력을 갖춘 훌륭한 선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선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경기력을 증명해 보여야 하기도 하고요. 그 뛰어난 경기력은 결국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땀 흘려 다져온 탄탄한 기본기에서부터 출발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간혹 별다른 실력 없이 순간의 운으로 반짝 인기를 얻는 선수도 있지만 기본기가 없는 유명세는 말 그대로 금세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죠. 오늘은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구장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수를 기르는 데에도 뿌리에 거름을 주어야 그 과수가 잘 자라고 훌륭한 결실을 보게 되는 것 같이 사람의 뿌리는 마음이라 무엇보다 마음 공부에 먼저 힘써야 훌륭한 인격을 이루나니 이 마음 공부를 여의고 어찌 회복의 결실을 바라겠느냐. 세상 어떤 일이든 결실을 보기까지는 마땅히 거쳐야 할 정당한 순서가 있고 또 그 뿌리를 가꾸는 꾸준하고 변함없는 노력이 함께해야만 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삶의 탐스러운 회복이라는 열매만 원하고 있을 뿐 정작 그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내 안의 마음 공부는 소홀히 지나치고 있진 않았는지 성가 세 곡 들으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가 71장 온천지 일체 만물, 성가 73장 몸과 마음 어울리어, 성가 78장 공부와 사업 중에,

콧방울도 흘리지 않으면서 그저 막연하게 삶의 눈부신 회복만 바라기만 해선 안될 텐데요.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란 결코 존재하지 않듯 내가 씨앗 하나 뿌리지 않은 밭에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늘 모든 것의 근본이자 뿌리가 되는 마음 공부에 먼 곳이 아닌 지금 이 자리에서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향기롭고 훌륭한 인격을 이뤄낼 수 있고 그 온화한 인격이 결실을 맺으며 우리 삶에 다정한 회복을 선물해 줄 테니까요. 사람의 참된 뿌리는 바로 마음이라 하신 정산종사님의 말씀처럼 내 마음이라는 뿌리에 얼마나 따뜻한 걸음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작성가 세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응준 교무의 험한 세상 등불 되어, 전낙원의 나의 기도, 조로스트로퍼의 아이리스를 위해.

정산 종사님께서는 과수를 기르는 데에도 뿌리에 걸음을 주어야 그 과수가 잘 자라고 훌륭한 결실을 보게 되는 것 같이 사람의 뿌리는 마음이라 무엇보다 먼저 마음 공부에 힘써야 훌륭한 인격을 이루나니 이 마음 공부를 여의고 어찌 회복의 결실을 바라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스러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나무가 튼튼하게 잘 자라나야 하고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땅속 깊은 뿌리에 정성껏 걸음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요. 내 삶에 참된 지혜와 복락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온화하고 훌륭한 인격을 지녀야 하고 그 훌륭한 인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매일 내 안의 마음 공부에 변함없이 힘을 쏟아야 하는 법입니다. 정산 종사님의 가르침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탐스러운 열매에만 시선을 두기보다 그 뿌리가 되는 내 마음 공부에 제일 먼저 힘을 쏟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꾸어낸 인격을 바탕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울 영원한 회복의 결실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해어머니 끝곡으로 이수진의 난세를 살아가는 법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천당과 지옥도 하잖아. 아, 심판해요. 천당. 이게 천당 보내는 사람 천당 보내고 지옥 보내는 사람 지옥 보내지. 천당이 지옥으로, 지옥이 천당으로 사람이 가는 상향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천당도 자기가 가고 지옥도 자기가 가요. 이건 진리가 심판해서 천당 갈 수 있는 사람은 천당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그대로 가면 천당이에요.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은 지옥의 길을 터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지옥이 떨어져요. 이것도 사람의 능력으로 어떤 신의 능력으로 그리 되는 겁니까? 아니다. 맞아. 자기의 그 업력 따라서, 지음바 따라서 진리의 심판은 정확하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또한 진급강급도 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진급되고. 열심히 놀아라. 그럼 퇴부되고 강급되고. 눈을 부릅뜨고라도 공부해라. 그러면 진급이 되고 사지 다 놔버리고 네 멋대로 해라. 결국은 강급이 되도록 진리는 심판을 내린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조금이라도 불편불이하다. 치우치거나 어디에 의지하거나 세력에 아부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치도 없습니다. 무사라. 사사로움도 없고 사땜도 없어요. 거마사통이라 그 얘기했죠. 사적으로는 거마사통이라는 것은 술이야 말도 사적으로는 뇌물이 된다 거예요. 뇌물을 주면은 그렇게 큰 물질을 뇌물을 주면은 사적으로는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럼 진리가 거마사통이 되겠습니까? 아, 진리한테 무슨 돈을 엄청 주고 논밭을 엄청 주고 큰 집을 지어주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죄악을 지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손도 되고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이 찰나사이에 극락으로 가고 안 되는 것이거든요. 현상적으로 혹시 거마를 다시 말하면 뇌물을 많이 주면은 그 사건 해결이 쉽게 될랑가 몰라도 진리는 절대로 거마를 돈을 토지를 건물을 아무리 잘 해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지옥 보는 사람 지옥으로 가고 극락 보는 사람 극락으로 가도록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공정할 뿐이다. 공정한 거예요. 공변되고 바를 뿐이다. 정의롭고 올바라서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굴러갈 따름이다. 이것이 진리의 모습입니다. 진리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미 없이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무의라고 하는 게 없어. 그러지만 다 돌아가고 있잖아. 다 돌아가고 있다. 또 이런 진리는 미판천지한 기이전. 천지가 짜개지기 이전, 판별되기 이전의 상태다. 하늘 땅이 갈라지기 이전은 뭐 우리가 흔히 혼돈이라고 하는데 혼돈 이전 상태다 말이죠. 혼돈도 진리에서 나타난 현상 세계가 짜여지기 위한 하나 몸부림이라고 볼 수가 있지. 진리의 근원처가 혼돈되어 있다. 우주의 근원이 혼돈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왜? 이전자리이기 때문에. 천지가 짜개지기 이전자리이기 때문에. 또 미성만물한 기이전. 만물이 이루어진 이전자리란 말이죠. 소가 나타나고 말이 나타나고 사과나무가 나타나고 물이 흐르고 산이 높고 먼지가 날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만물의 작용 아닙니까? 변화 작용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 이전이 바로 이론의 진리 자리다. 그래서 입법만 의기하고 살도록 해줬단 말이야. 조리, 즉 입법, 그 안에서 살되 제 맘대로 하되 입법만 의기지 마라 하고 무언의 명령을 내려서 마음대로 활동을 하도록 했다. 그래서 그 만물이 이루어진 이전 자리란 말이야. 또 미법 시국자시고 시간 공간 어디가 시간이 어디가 공간입니까?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죠. 지금 현재다 하면 이미 현재다 할 때 이미 과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한 발 뛸 때 이미 과거가 된 거예요. 또 여기는 참 텅 비었다 할 때 이미 안 비었어요. 이론의 바탕 세계는 이건 없다. 또 음도 마찬가지예요. 음과 양이 짝이기 이전에 그리고 음양 하지만은 뭐 이게 괴 그러죠. 이건 음이고 이게 양이고 이건 사람이 그려놓은 것이지 진리 자체가 어떻게 음양으로 나누어 있습니까? 이것이 짝이기 이전의 상태가 이론의 진리 상태다. 그래서 음양이 짝이기 이전 상태 또 미와 눈녀한 기 이전 상태. 싹. 이제 싹이 이렇게 올라올 때 하나로 올라오잖아요. 왜 조금 있으면 이렇게 두 개.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도 버려지고, 여기도 버려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꽃도 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싹이 나오기 이전 상태. 어린 싹이 나오기 이전 상태라고 말이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령 장미가 이렇게 이제 있다 합시다. 근데 뭐 꽃도 피고 잎도 피고 그럼 장미 줄기를 한번 놓고 빠개보자. 그러면 거기에 잎도 있고 꽃도 있고 뭐 열매도 있고 찾을 수가 있느냐? 없어요. 혹시 이제 과학적으로 그 요소를 찾으면 있을랑가도 모르겠으나 현재 육안으로는 없잖아요. 없는 그 상태예요. 그 상태. 어린 잎이 나눠지기 이전의 상태. 또 단추, 알하고 새끼, 즉 쉽게 말하면 달걀하고 병아리. 이게 역시 구별되기 이전이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무엇이 먼저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말을 하기 이전의 상태는 그런 지리 상태다. 이런 진리 상태다. 그래서 뭐 새끼와 병아리와 그 알이 그리고 구분되기 이전의 상태. 또 한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 상태다. 한 마음뿐이겠습니까? 엄청난 마음이죠. 마음이라는 게 일생사시입니다. 성품 예를 들어 하나라 합시다. 그러면 마음도 그러면 성품처럼 하나냐?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그런 마음이 요동을 칩니까? 그래서 1찰나에 뭐 97번인가 뭐 100번인가 변한다고 그래요. 그만하고 요동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한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가 어디냐? 그러면 진리의 상태 아니냐? 또 모태에서 내가 나오기 이전 상태 나란하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70년이든 80년이든 100년이든 간에 이게 인연 화합으로 만들어졌다가 눈이 가고 코가 가고 입이 가고 손발이 가고 허리가 가고 창자가 가고 늙는다는 그거 아닙니까? 가는 거예요. 늙는다는 것은 이제 제자리로 가는 겁니다. 지수화풍도 되어 있기 때문에 땅 기운, 물 기운, 화, 풍 이제 지가 갈 길로 다 가는 겁니다. 모였기 때문에 흩어지고 그 흩어진 것은 또한 다른 어떤 조건에 의해서 모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나왔다. 그럼 어머니 뱃속에 이전 어디냐고 말이죠. 결국은 이런 진리 바탕이 아니냐. 또 꿈을 꾸기 이전 상태다. 꿈속에서 별것을 다 하지 않습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무엇을 먹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냥 깨고 보면 다시 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을 꾸기 이전 상태다 말이죠. 허망한 꿈을 꾸기 이전의 상태가 이건 진리의 상태이다. 나아가서는 처조사도 나눠지기 이전 상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부처의 뿌리, 과연 조사의 뿌리, 또 중생의 뿌리 다른 게 아니에요. 걸곧 한 뿌리다. 그래서 그 한 뿌리인 거기 그것마저도 결국은 없는 상태, 이전 상태, 그 상태의 자리가 결국은 이론의 진리 자리라고
2: 예, 말할 수 있다
1: 하는 얘기입니다. 앞에 과거 능히 이르는 큰 도가 비치고 과거 시대에 우리가 뭐 선천 후천이지만 실질적으로 선천이 어디서 어디까지고 후천이 어디서 어디까지고 또 과거가 어디서 어디까지고 미래가 어디서 어디까지고 구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그 진리의 그 흐름을 좀 깨달았다고 그래서 봐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어디고 여기서 여기까지 어디고 그 만들어 놨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디가 과거 어디가 미래고 어디가 현재입니까?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르는 큰 도가 빛이었고 빛이 빛 광명이에요. 또 지금에도 현재죠. 능 이르는 바른 법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그 빛이 법이고 법이 빛이다. 또 뒤에도 미래에도 이르는 바퀴가 굴러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진리가 그렇게 법이 되고 빛이 되고 바퀴가 돼서 계속해서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르는 대도고 정법이고 이르는 진리가 굴러가는 거지 사람이 굴려서 굴러가는 거 아니다. 이런 진리가 둥글다. 그러면 혼자서 이렇게 굴러가야 하냐? 그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 세상에 맞게 또는 사람에게 맞게 그 진리를 보아다가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부처님들이 그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보아다가 인간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도리, 이 길을 미리서 짜놓은 것이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주의 도판을 보아다가 교리도를 짜신 거 아닙니까? 그래, 지상의 교리도처럼 낙원의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목적이다. 그래서 진리의 그 모습을 우리들이 굴려가기 위해서는 진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하는 사실을 성자들이 아르셔가지고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이 결국은 대도고 정법이고 이륜이다. 진리의 구름이다. 진리의 바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루어지는 근본의 헤아릴 수 있는 보물을 갈무리하여 있고 헤아릴 수 없죠. 그 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대웅사님 말씀이에요. 또 근본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갈무리하여 사은 은 자체가 이론이거든. 또 근본의 무량한 묘리가 갈무리하여 있다. 오묘한 이치가 다 갈무리하여 있다. 또 근본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갈무리하여 있다. 지혜가 다 갈무리하여 있다. 그냥 지혜가 아니라 무량한 지혜예요. 무량한 지혜. 무량한 그 지혜가 여러분 다 이렇게 갈무리 있다. 또 무량한 복락이 갈무리 있고 또한 무량한 조화가 갈무리 있고 무량한 생성이 여러분 다 갈무리 있다. 그래서 이 진리 자체라야 우주 만유 천체를 만유 자체를 삼라만상 자체를 운용을 하지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권력으로 어떤 재력으로 못해요. 어림도 없습니다. 아무리 기업이 크다 할지라도 우주를 운영하는 기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진리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섭렵을 해서 총섭을 해가지고 다 키워주고 다 재활도를 하도록 해주는 것이 진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진리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 게 없다. 사생의 생사.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 저 이름도 없는 무슨 생명체 하나 죽는 것 똑같아요. 진리의 간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다. 나는 사람이니까 영생을 하고 저 미물이니까 저건 그냥 밟아버려도 되고 그건 아니에요. 그 생명이 삶으로써 내가 살고 내가 삶으로써 그 생명이 살고 생명과 내가 삶으로써 우주 전체가 다 살고 살아가고 있다. 즉 우리의 사은께서 살려주시는 그 의미는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모두가 다 총섭을 해서 포섭을 해가지고 다 살려주시지 않느냐. 사람이라고 해서 귀하게 여기고 미물이라고 해서 천하게 여기고 그건 없어요. 그건. 사은 자체도 없고 진리 자체도 없습니다.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해서 뭐 기천을 나누고 선악을 나누고 어쩌고 하는데 진리 자체 그리 없습니다. 또한 영혼의 거래 뭐 생사죠 내내 다 간섭하죠. 또 죄복 고락 다 간섭하죠. 또 수작인과 바꿔짓는 인과 다 간섭합니다. 그냥 내가 지을 때 진리가 보고 있어요. 보고. 그래서 악을 지으면 진리께서 너 악 짓지 마라 하고 그 바로 짓는 악을 짓는 그 상황에 다다라서 일러주는데 우리들은 눈이 멀어서 보지도 못하고 귀가 먹어서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 맘대로 짓는 거라고 말이야. 분명히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진리가 그 옆에 다 보고 사은이 다 보고 그랬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했다가 나중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에 대해서 왜 나는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냐 허망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 그겁니다. 따라서 앙이도 뭐 재앙도 기쁨도 왜 다 간섭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주의 내외를 무소불 간섭이라. 우주 안에 다시 한번 진리 안에를 간섭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다. 들리지 않게 잔소리를 하고 보이지 않게 간섭을 하는데 그걸 우리는 사실 모른다. 그 진리를 아는 것이 성자들이기 때문에 성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는 우리들은 결국 이 법대로 사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진리께서도 다 감응을 하시 마련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르러 진리는 복락의 원천이다. 말이죠. 이건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르러 진리에 근거한 복락은 지어서 받는 복락이 아니에요. 만들어서 누리는 즐거움이 아니라 그 진리 바탕에 그대로 또는 우리의 성품에 그대로 갈마있는 복이요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지혜 원칙이다. 지혜가 아닙니다. 늘 이야기합니다만 이건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죠. 지혜. 아르마리가 아니에요. 저기로는 진리 바탕에 또는 우리의 성품 바탕에 갈무리에 있는 그 지혜. 그것을 우리들이 그리고 어쩌는 것 아니냐. 또 생명권천이라 육신 가지고 오래 살려고 말해라. 다시 말하면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오래 삽니까? 7년 말에 어떻게 살아요? 삼천갑자를 살았다는 동방삭도 삼천갑자 사니까는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 육신 가지고 오래 살려고 말고 죽지 않는 생명을 밝혀내라. 본래의 그 성리자리, 성품자리, 진리자리 이걸 맑히고 밝혀서 얻었을 때, 증득이 되었을 때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그 얘기입니다. 그 원천이 진리자리다 말이죠. 그 원천이. 또 이게 원천이다. 이란 아까 말씀드린 짜임새거든요. 조리거든요. 그렇게 딱 짜여 있는데 그것을 움직여서 은혜도 생산해내고 또한 만물도 기르고 또한 물도 흐르게 하고 구름도 끼게 하고 하늘도 맑게 하고 그 작용을 결국은 기가 들어서 한다. 뭐 설리 후기 그런 얘기도 하죠. 이치가 먼저고 기운이 뒤에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익이 동시가 아니냐. 이치와 기운을 함께 움직인다. 함께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치를 따라 기운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또 기운에 의해서 이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기가 동시에 둘이 아니니까 이기가 동시에 운용되는 것이 이런 진리의 바탕이다. 그래서 뭐 성인이 심성인이 하는 것도 이런 진리에 놓고 보면은 저 하나요. 하나가 움직입니다. 말이죠. 성품이 따로 있고 마음이 따로 있고 이치가 따로 있고 기운이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 행위의 주체는 있을 수가 있죠. 가령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성품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들어서 육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해내잖아요. 그럼 마음 혼자서 하느냐? 아니에요. 그 힘에는 성품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을 한다. 아까 말씀드린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기운이 들어서 우주를 이렇게 운영을 할 때, 그걸 기운 혼자서 우주를 운영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 이면에는 반드시 이치가 있어가지고 그 바탕이 되어주니까 기운이 움직여서 만물 변화를 이루지 않느냐. 이렇게 볼 때 상황 따라 주종은, 주체와 종은, 주와 종은 혹시 나눌라가 모르지만은 그 근원처까지 뭐 심성 이기로 나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겠냐. 이런 하나로 결국 움직인다. 더 들어가서는 하나마저도 없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그렇게 태어간다. 이것이 이론의 진리 아니냐. 맞아. 응. 불조 원천 아니냐. 아까 말씀드렸는데도 부처의 뿌리가 따로 있고 조사의 뿌리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부처 나오는 곳에서 조사도 나오고, 조사 나오는 곳에서 중생도 나오고, 중생 나오는 곳에서 조사도 나오고, 조사가 나오는 그 뿌리에서 부처도 나온다. 그래서 조사나 중생이나 부처나 더 나아가서는 만물 자체가 결국은 한 뿌리, 한 바탕, 한 근원이다. 한 원천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알고 행하고 그럴 때에 진리도 깊어지고 세상에 대한 사물도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이게 아르마리가 아니라 지혜가 증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0: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였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지금 방송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번 가지고 몸 한번 행동하고 말 한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크게 빈 마음에서 큰 지혜가 솟고 큰 지혜에서 큰 사상이 나오며 큰 사상에서 세계주의가 나오고 세계주의에서 큰 공심이 나오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4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 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선원 해제식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르천지에는 동남과 서북의 바람이 있고 세상에는 도덕과 법률의 바람이 있나니 도덕은 곧 동남풍이요 법률은 곧 서북풍이라 이 두 바람이 한 가지 세상을 다스리는 강령이 드는 바 서북풍은 상벌을 주지하는 법률가에서 담당하였거니와 동남풍은 교화를 주지하는 도가에서 직접 담당하였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동남풍 불리는 법을 잘 배워서 천지에 상생상화하는 도를 널리 실행해야 할 것이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교의품 3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하나의 진리와 삼동윤리가 바탕이 되어 세계 평화가 이룩되기를 염원하는 남서울교당 승상 김창규 교도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G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 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인은 상대의 잘못까지도 자기의 책임으로 알고 포용하는 사람이요 중인은 자기 책임을 깊이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요 소인은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사람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34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신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한 제자 어린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달라도 저편을 중하게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않으니 어찌 어린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0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광 메디컬센터 1층 삼정약국 조수영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주를 위해
1: 원은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조견은 결국 비단 행세를 못하나니 외식에 힘쓰지 말고 오직 실을 기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9장 법문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극하면 변하는 것이 천지의 이치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모두 그 왕성할 때를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1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음부경에 이르기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하였나니 생사라 하는 것은 마치 사시가 순환하는 것과도 같고 주야가 반복되는 것과도 같아서 이것이 곧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법칙이요 천지를 순환하게 하는 진리라. 불보살들은 이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사유하시며 범부 중생은 그 거래에 매하고 부자연 것이 다를 뿐이요 육신의 생사는 불보살이나 범부 중생이 다 같은 것이니 그대들은 또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며 각자 자신이 생사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유할 실력을 얻기에 노력하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되나 적당하면 바로 그것이 덕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3장 법문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새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6월에서 8월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을 장마라고 하죠.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돼 갑작스럽게 내리는 많은 비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릴 때 운전하시는 분들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럴 땐 물에 잠긴 도로나 잠수교를 피해야 하고 평소 다니던 길로 서행운전을 해야 하며 주차 시 하천 주위는 침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주차해야 합니다. 장마철 하천이나 계곡 등으로 휴가를 가셨다면 라디오를 항상 켜놓고 기상에 관한 사항을 신경 써서 청취해야 합니다. 기상이 악화하면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고 하천과 섬, 해안가, 강변 역시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감전사고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벼락이나 폭으로 전선이 끊어졌을 경우 주변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수기 등 농사용 설비의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 장마철에는 식중독과 수인성 전염병, 눈병이 유행을 하는데 보통 오염된 물과 변질된 음식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쉽게 상하는 음식을 조심하고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산사태나 축대, 담이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 점검 및 보강 작업을 실시하고 붕괴 조짐이 있을 때는 119나 112 등의 행정관소에 신속하게 알려 붕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해마다 장마철에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가 함께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산이 많이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크고 깊고 나무가 많은 산에 수많은 짐승이 의지하고 살며 크고 작은 냇물이 곳곳마다 흐르나 그 가운데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의지하여 사는 것 같이 여러 사람들이 다 각각 세상을 지도한다고 하나 그 가운데 가장 덕이 많고 자비가 너른 인물이라야 수많은 중생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다 같이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학술을 공부하되 쓰는 데 들어가서는 끊임이 있으나 마음 작용하는 공부를 하여 놓으면 1분 1각도 끊임이 없이 활용되나니 그러므로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나니라. 대정경 요훈품 1장 말씀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거든 생각 없이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원인을 생각해보라. 그만한 사랑받을 일이 있었거든 그 일을 영원히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공부와 사업에 힘쓰고 보면 우리 일생이 새롭고 우리 회상도 새롭고 우리 세계가 새로울 것이다. 새로운 마음의 근원은 철저한 큰 신심을 근본으로 큰 공심을 가지고 대자비를 활용하는 데 있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29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더블유비에스 원인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의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저 하늘은 무형한 공기와 공기의 결합이요. 이 지구는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며,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대해 장강을 이루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세계의 인류를 이루었으며, 억만 거액도 한 푼 두 푼이 그 근본이요.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이니.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대정경 유훈품 3장 말씀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같지 않을지라도 저편을 중히 알고 우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아니하나니 어찌 어린 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0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지도하는 이가 자기의 성질대로 사람을 굽히려 하면 되지 않나니 먼저 그 사람의 근기나 성질을 살피고 소질과 소원을 잘 알아서 서서히 순리로 지도하여야 교화가 잘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27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홍수에 대비합시다. 홍수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 물에서 멀리 떨어집시다. 기름이나 더러운 물로 오염됐을 경우가 많습니다. 흐르는 물에서는 약 15cm 깊이의 물에도 휩쓸러 갈 수 있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지역은 도로가 약해져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난 발생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었을 때는 비누를 이용해 깨끗이 씻읍시다. 집에 도착한 후에는 들어가지 말고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가스, 전기 차단기가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합시다. 집안에 진입하면 가스가 새어서 축적돼 있을 수 있으므로 성냥불이나 라이터불을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합시다. 침투된 오염물에 의해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를 먹거나 요리 재료로 사용하지 맙시다. 수돗물이나 저장식 수도 오염 여부를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니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공덕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와 같이 무관한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도하면 그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부부와 같이 친절한 사이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을 잘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먼저 내가 실행하는 데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2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 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과품 19장 법문입니다.

부부의 돈은 첫째 화합이니 부부가 서로 경애하고 허물을 서로 용서하며 사업을 서로 도와서 끝까지 알뜰한 벗이 되고 동지가 될 것이요. 둘째는 신의니 부부가 서로 그 정조를 존중히 하고 방탕하는 등의 폐단을 없도록 하며 세상에 드러난 큰 죄가 아니고는 어떠한 과실이라도 관용하고 끝까지 고락을 함께 할 것이요. 셋째는 근실이니 부부가 서로 자립하는 정신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생활해 넉넉한 가정을 이루며 인륜에 관한 모든 의무를 평등하게 지켜나갈 것이요. 넷째는 공익이니 부부가 합심해 국가나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서로 충실히 이행하며 사선사업이나 교화, 교육사업 등에 힘 닿는 대로 협력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세전 부부의 도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방송하는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QJ, 주파수 FM 104.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 원음방송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부산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7월의 끝주네요, 어느새. 여름의 정점에서 바라보는 풍경, 눈이 시릴 정도입니다. 푸른 하늘과 흰 구름, 초록나무의 채도가 놀랍고요. 햇살의 밀도도 대단합니다. 무더위에 지쳐서 이 놀라운 여름 풍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 싶어요. 강렬한 날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면의 고요를 깨우는 호흡, 깊게 해보는 시간입니다.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정신은 항상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을 가지고 성성한 가운데 적적함을 가집니다. 만일 혼침에 기울어지면 새로운 정신을 차리고 망상에 흐르면 정념으로 돌이켜서 무위자연의 본래 면목자리에 그쳐 머뭅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여섯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은 것이 그 무엇인가.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대종경 수행품 52장입니다. 사람이 도를 알고자 하는 것은 용처에 당하여 쓰고자 함이니 만일 용처에 당하여 쓰지 못한다면 도리어 알지 못함과 같을지라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하시고 가지셨던 부채를 들어보이시며 이 부채를 가졌으나 더위를 당하여 쓸 줄을 모른다면 부채 있는 효력이 무엇이리요 하시니라.

도를 안다 해도 용처에 당하여 쓰지 못한다면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가을엔 현의 선율로, 그리고 여름엔 기타로 듣습니다. 퍼헬벨의 캐논, 로스 로메로스의 기타 연주, 넉대의 기타 연주로 듣고 계십니다. 이 곡 배경으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 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신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 문명은 주로 육진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재생 의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모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베푸는 일은 복을 짓는 아주 은혜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이 내게 받은 은혜를 몰라주면 마음 한구석에 서운함과 원망심이 싹트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서운함과 원망심이 다시 상대방에게 전해지게 되면 처음에 그 은혜는 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해로움만 남게 되겠죠. 이렇게 복이 원망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려면 베풀었다는 마음을 먼저 비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 매사에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오롯하게 선을 닦고 선을 행하는 데 힘쓰는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14장 고락에 대한 법문. 고락의 설명. 대범, 사람이 세상에 나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괴로운 고요, 둘은 즐거운 낙이라. 고에도 우연한 고가 있고 사람이 지어서 받는 고가 있으며 낙에도 우연한 낙이 있고 사람이 지어서 받는 낙이 있는 바 고는 사람이 다 싫어하고 낙은 사람이 다 좋아하나니라. 그러나 고락의 원인을 생각하여 보는 사람은 적은지라 이 고가 영원한 고가 될는지 고가 변하여 낙이 될는지 낙이라도 영원한 낙이 될는지 낙이 변하여 고가 될는지 생각 없이 살지만은 우리는 정당한 고락과 부정당한 고락을 자상히 알아서 정당한 고락으로 무궁한 세월을 한결같이 지내며 부정당한 고락은 영원히 오지 아니하도록 행, 주, 좌, 와, 어묵, 동, 정간에 응용하는 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하며 가령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영고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자행자지로 육신과 정신을 아무 예산 없이 양성하여 철석같이 굳은 영고요. 육신과 정신을 법으로 질박아서 나쁜 습관을 제거하고 정당한 법으로 단련하여 기질 변화가 분명히 되기까지 공부를 완전히 아니한 영고요. 응용하는 가운데 수고 없이 속히 하고자 함이니라. 제15장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 사람도 병이 들어 낫지 못하면 불구자가 되든지 혹은 폐인이 되든지 혹은 죽기까지도 하는 것과 같이 한 사회도 병이 들었으나 그 지도자가 병든 줄을 알지 못한다든지 설사 안다 할지라도 치료에 성의가 없다든지 하여 그 시일이 오래되고 보면 그 사회는 불완전한 사회가 될 것이며 혹은 부패한 사회가 될 수도 있으며 혹은 파멸의 사회가 될 수도 있나니 한 사회가 병들어가는 증거를 대강들어 말하자면 각자가 서로 자기 잘못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하는 것만 많이 드러내는 것이며 또는 부정당한 의료 생활을 하는 것이며 또는 지도받을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는 지도할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로서 교화할 줄 모르는 것이며 또는 착한 사람은 찬성하고 악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며 이로운 것은 저 사람에게 주고 해로운 것은 내가 가지며 편안한 것은 저 사람을 주고 괴로운 것은 내가 가지는 등의 공익심이 없는 영고니 이 병을 치료하기로 하면 자기의 잘못을 항상 조사할 것이며 부정당한 의뢰 생활을 하지 말 것이며 지도받을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를 잘 받을 것이며 지도할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로서 교화를 잘할 것이며 자리주의를 버리고 이타주의로 나아가면 그 치료가 잘 될 것이며 따라서 그 병이 완쾌되는 동시에 건전하고 평화한 사회가 될 것이니라. 제16장
영육상전법. 과거에는 세간 생활을 하고 보면 수도인이 아니라 하므로 수도인 가운데 직업 없이 놀고 먹는 폐풍이 지성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해독이 많이 미쳐왔으나 이제부터는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건설하게 되므로 새 세상의 종교는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 종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재불, 조사, 정전의 시민인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와 수양, 영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의식주를 얻고 의식주와 사막으로서 그 진리를 얻어서 영육을 쌍전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이 되게 하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정전 수행편 고락에 대한 법문,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 영육상전법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50장 승급식 노래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1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종의 많은 조사가 선에 대한 천만 방편과 천만 문로를 열어놓았으나 한 말로 통합하여 말하자면 망념을 쉬고 진성을 길러서 오직 공적 영지가 앞에 나타나게 하자는 것이 선이니 그러므로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은 옳고 적적한 가운데 무기는 그르며 또는 성성한 가운데 적적함은 옳고 성성한 가운데 망상은 그르다 하는 말씀이 선의 강령이 되나니라. 13. 대종사 좌선 시간에 선언에 나오시어 대중에게 물으시기를 그대들이 이와 같이 오는 잠을 참고 좌선을 하고 있으니 장차 무엇을 하려 함인가? 건동화 사례기를 사람의 정신은 원래 온전하고 밝은 것이오나 욕심의 경계를 따라 천지 만엽으로 흩어져서 온전한 정신을 잃어버리는 동시에 지혜의 광명이 또한 매하게 되므로 일어나는 번뇌를 가라앉히고 흩어지는 정신을 통일시키어 수양의 힘과 지혜의 광명을 얻기 위함이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진실로 수양에 대한 공덕을 안다면 누가 권장하지 아니할지라도 정성이 스스로 계속될 것이나 한 가지 주의할 일은 그 방법에 대하여 혹 자상히 알지 못하고 그릇 조급한 마음을 내거나 이상한 자취를 구하여 순일한 선법을 바로 행하지 못한다면 공부하는 가운데 혹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도에 흐르기도 하며 도리어 번뇌가 더 일어나는 수도 있나니 우리의 좌선법에 자주 대조하고 또는 선진자에게 매양 그 경로를 물어서 공부에 조금도 그릇됨이 없게 하라. 만일 바른 공부를 부지런히 잘 행한다면 쉽게 심신의 자유를 얻게 되나니 모든 부처, 모든 성인과 일체 위인이 다 이 선법으로서 그만한 심력을 얻었나니라. 14.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근래에 선종 각파에서 선의 방법을 가지고 서로 시비를 말하고 있으나 나는 그 가운데 단전주법을 취하여 수양하는 시간에는 온전히 수양만 하고 화두 연마는 적당한 기회에 가끔 한 번씩 하라 하노니 의두 깨치는 방법이 침울한 생각으로 오래 생각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오 명랑한 정신으로 기틀을 따라 연마하는 것이 그 힘이 도리어 더 우월한 까닭이니라. 15. 한 제자 수승 화강되는 이치를 묻자온대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의 성질은 아래로 내리는 동시에 그 기운이 서늘하고 맑으며 불의 성질은 위로 오르는 동시에 그 기운이 덥고 탁하나니 사람이 만일 번거한 생각을 이뤄내어
기운이 오르면 머리가 덥고 정신이 탁하여 진액이 마르는 것은 불기운이 오르고 물기운이 내리는 연고이여, 만일 생각이 잠자고 기운이 평순하면 머리가 서늘하고 정신이 명랑하여 맑은 침이 입속에 도나니, 이는 물기운이 오르고 불기운이 내리는 연고이니라. 1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양력을 얻어나가는데 두 길이 있나니, 하나는 기질의 수양이요, 둘은 심성의 수양이라. 예를 들면 군인이 실지 전쟁에서 마음을 단련하여 부동심이 되는 것은 밖으로 기질을 단련한 수양이요, 수도인이 오욕의 경계 중에서 마군을 항복받아 순역 경계에 부동심이 되는 것은 안으로 심성을 단련한 수양이라. 군인이 비록 밖으로 기질의 수양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안으로 심성의 수양력을 얻지 못하면 완전한 수양력이 되지 못하고, 수도인이 또한 안으로 심성의 수양력은 얻었으나 실제 경계에 단련하여 기질의 수양력을 얻지 못하면 또한 완전한 수양력이 되지 못하나니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수행품 12장에서 16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40장 명명식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9. 원기 38년 4월 제1대 총결산 후 말씀하시기를 공부의 등유와 사업의 등급에 공정을 기하고자 애를 썼으나 어찌 그 숨은 공부와 숨은 공로가 다 드러나기를 바랄 수 있으리요. 그런즉 우리는 참다운 사정은 허리도 틀림없는 진리에 맡기고 이번에 나타난 등급으로는 앞날의 적공에 더욱 분발할 대중만 삼는다면 이분들이 참으로 알뜰한 우리 동지요 참으로 등급 높은 공인이니 후일 영모전에서 등이보다 실적이 넉넉한 선영은 제사받기가 떳떳하지만은 실적이 혹 등위만 못한 선영은 헛대접받기가 얼마나 부끄러우리요. 10. 원기 39년 4월 수의단회와 교무연합회에 유시하시기를 수의단원 여러분과 중앙 간부들과 각 기관 및 지방 교당 책임자 여러분의 진실과 공심으로 일관한 그간의 노력이 보람이 있어서 교단 각 부면에 현저한 발전을 보게 된 데 대하여 심심한 치하를 드리며 신병으로 건연의 일대 총회에도 원만한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고 금년 역시 서로 만족히 대하지 못하니 말 없는 가운데 상조하는 시몰이야 언제나 한 모양으로 두려워하지만은 올해 서로 떠나 있던 회포를 다 풀지 못하는 유감은 피차가 일반이라 하시고 당면 문제로서 중앙기관의 통제 및 위신 확립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간은 우리 사업이 대외적 확장보다 대내적 충실에 주안을 두었으므로 모든 정사를 거의 다 집안 살림하듯 구두 공론으로 하여 왔었고 모든 직위에 대하여도 특별한 위신을 따로 챙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내온 점이 많았으나 현재와 미래에는 모든 기관이 확장되고 활동하는 사람 수가 많아지며 따라서 대외적으로 면목이 뚜렷이 드러나게 되므로 언제나 중앙기관의 통제에 잘 순응하며 그 의신을 세워주는 일에 협조하자 하시고 거기적 사업 추진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간은 각 기관과 교당 육성에 주로 힘써온 관계로 총부로서 직접 할 거교적인 사업들을 거의 미루어 왔으나 이제부터는 각 기관 교당이 일치하여 거교적 사업에 힘을 모으며 총부의 유지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자 하시고 이단 치교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중앙에서는 수의단회의 위신과 직능을 더욱 강화하여 교단 통치의 핵심체를 삼으며 각 교당에서는 교화단 조직을 강화하여 이로써 공부사업 촉진의 기관을 삼는다면 사반공배의 좋은 결과를 얻게

되리라. 11. 원기 39년도 연원의무 특별이행자 시상식에 치사하시기를 구인 이상의 동지를 이 회상에 인도하여 대종사의 법원에 다같이 목욕하게 하는 것은 우리 원불교인들의 신성한 의무 가운데 하나이니 대종사께서 처음 회상문을 여실 적에 먼저 구인 동지를 얻으사 모든 기초를 닦으신 다음 앞으로 그대들도 매인 날에 구인 이상을 인도하여 이 방식으로 이 법을 포향한다면 미구한 장래에 이 도덕이 천하에 편만하리라 하시고 그것이 마치 한 근원의 물줄기를 사방 팔방에 끌어대어 만생이 고루 은혜를 입게 함과 같다는 의미로서 이를 연원의무라 이름하사 여러 방면으로 그 실행을 권장하셨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나 아홉 사람 이상을 인도하여 끝까지 연원된 인연과 의리를 가지고 공부 사업 간에 공덕이 미치도록 권장한다면 그것은 바로 대도 창립의 훌륭한 사업이 되는 것이며 그 중에서 거룩한 성자나 훌륭한 사업가가 생겨난다면 그 연원되는 공덕을 무엇으로 가히 비유할 수 없나니 식을 행하고 상을 주는 것은 그 실행을 촉진하는 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요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참으로 큰 복업이 쌓일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12. 원기 40년 3월 원광대학 제1회 졸업식에 훈시하시기를 원광대학이 학사의 학위를 주는 졸업식을 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나 원광대학이 오늘을 가지게 된 데에는 수십 년의 땀에 젖은 역사가 뒤에 숨어 있나니 그대들은 이날의 그 점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하여 그간 배운 바를 실지에 활용할 때에 국한 있는 작은 사업에만 활용하지 말고 일체 대중을 위하여 국한 없는 큰 사업에 널리 활용하여 이 대학과 이 회상의 공덕을 널리 세상에 드러내는 동시에 이제부터 그대들은 온 세상을 더욱 큰 학교로 삼고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큰 스승으로 여겨 끊임없이 실지의 힘을 쌓기에 노력하라. 그대들이 오늘을 기념하여 그 공부에 힘을 쓰기로 다시 작정하고 앞으로 꾸준히 계속한다면 그대들은 그야말로 대장부의 일생능사를 훌륭히 졸업하게 될 것이니라.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경륜편 9장에서 12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성가 63장 공도자 숭배가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정 공부는 대종사께서 수양의 원칙과 표준으로 밝혀주신 법문이니 정 공부는 이 공부 외에 더 좋은 공부가 없고 이 법 외에 더 좋은 법이 없으며 우리 스승 외에 더 좋은 스승이 없다고 한번 마음을 정해 뿌리를 박는 것을 이름이요. 정공부는 이렇게 뿌리를 박았다고 하더라도 경계를 따라 마음이 요란해지면 다시 그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맑히는 것을 이름이니라. 따라서 한 마음이 고요해지면 천지와 내가 하나로 합해지고 한 마음이 드러나면 천지와 내가 통하여 영생에 걸림이 없음을 알아서 정정 공부에 더욱 힘써야 하느니라. 1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실지 훈련을 소홀히 하면 머리에 스치는 말과 생각만으로 능사를 삼아 건넘는 사람이 되기 쉽나니 생활 속에서 그 일 그 일에 단련하는 훈련을 계속하여야 걸림없는 취사를 할 수 있느니라. 1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훈련법은 장인이 토자기를 빚거나 쇠를 담금질하는 것과 같고 어미 달기 알을 품는 것과 같으며 스승이 제자를 훈습하는 것과 같으니라. 12. 대산종사 중앙훈련원 봉불식에서 말씀하시기를 훈련원은 새 마음을 만드는 산실이니 훈련은 곧 인생을 거듭나게 하는 길이라.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해 자성을 세우고 맑히고 밝혀서 새 마음을 갖도록 힘써야 하느니라. 새 마음이란 성인의 마음을 가져 성현의 피를 흐르게 하자는 것이니 성현의 피가 흘러야 성현의 몸이 되고 성현의 몸이 되어야 전 세계를 성현의 세계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훈련을 통해 천년의 만보살을 만들고 모든 중생의 복문을 열어주며 무등등한 대각도인과 무상행의 대본공인이 많이 나오도록 해야 하느니라. 1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훈련원과 선원은 삼세엽장을 녹이는 용광로요 불과를 증득하는 적공실이며 탐진치를 조복받아 삼세 대권을 얻는 삼계 대도사요 사생의 자비 부모가 되는 것으로 마음을 찾고 마음을 기르는 도량이니라. 기계도 쓰지 않고 놓아두면 녹이 슬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사막공부로 훈련을 하지 않으면 본성이 가려지고 오욕과 번뇌로 가득 차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수양으로 정신의 자주력을 얻고 사리연구로 사리간 연구력을 얻고 작업취사로 일마다 취사력을 얻어서 육신의 기질까지도 변화시켜야 새천지 새 역사를 쓸 수 있느니라. 1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부처와 성현이 되는 길은 삼학팔조공부요 일체 생명의 복문을 여는 길은 사은사요실천이라. 이를 원만히 이루려면 훈련으로 단련을 해야 하나니 나날이 때때로 자신 훈련과 교도 훈련과 국민 훈련과 인류 훈련으로 참 사람을 만들고 참 부처를 만들어가야 하느니라. 15. 대산종사 한 교도가 입선하기 위해 선비를 저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며 말씀하시기를
어디 가서 무슨 수로 그 무섭고 어두운 삼세엽장을 녹일 수 있겠는가? 예로부터 산방 문고리만 잡아도 삼세엽장이 녹는다는 말이 있나니 산방에 입선하는 것이 큰 광명을 받는 길이요 삼세엽장을 녹이는 길이니라. 1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각은 정진 적공의 훈련으로 진리를 잉태하여 탄생시키는 것이라 후진을 훈련시킬 때는 진리를 낳도록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느니라.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면 저지절로 나오고 사랑이 충만해지듯 수도인도 대각을 하면 만생령을 살릴 법이 나오고 자비가 넘치게 되느니라. 1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동안 많은 혁명이 있었으나 불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나니 앞으로는 마음 혁명이 일어나야 할 것이니라. 부처님이나 성현들은 조용한 가운데 마음 혁명을 일으키는 분들이라 우리도 이 훈련을 통하여 마음 가운데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도록 정성을 다해야 하나니 그러한 사람이 제일 가는 효자요 보은자가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교단은 공부하는 교단, 훈련하는 교단, 보은하는 교단을 기본 방침으로 삼아 마음밭을 개발하고 마음 혁명을 이뤄나가는 데 힘써야 하느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원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그러면 삼대력이 뭐냐? 수양력, 연구력, 지사력이죠. 이 세 가지 힘이 주체가 돼가지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일체의 모든 도구들을 잘 선역해 나가는 그것이, 그런 것이 뭔가면요, 우리 원불교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제 알아야 그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이제 하는데, 그러면은요, 왜 이게 이제 그 소상 세 발의 사막으로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왜 이제 사막으로, 사막입니다. 이제 사막인데, 왜 이게 사막으로 말씀을, 지금 이 우주에 존재하는 진리는요, 진리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 진리는요, 삼속성이 있어요. 세 가지 속성이 있어요. 세 가지 속성, 진리의 삼속성, 이걸 알아야 돼요. 진리가 삼속성이 있다, 세 가지 속성이 있다. 자, 첫째, 진리에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뭡니까?
1: 보편성.
0: 보편성요?
1: 절대적인 진리.
0: 예?
1: 절대적지.
0: 첫째 속성 비었다.
1: 비었다. 예.
0: 비었다.
1: 예. 꽉 찼다. 비었다.
0: 비었죠.
1: 예.
0: 진리의 본체는 뭔가 빈 자리예요. 빈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참 이게 지금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한 거, 공이라 그러죠? 공이라 그러고, 이제 공이라고 하는데, 비었다. 빈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리가 비지 않으면은요, 비지 않고 진리가 이제 비어있지 않으면은요, 이 진리의 첫자리가 없어지 버리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첫자리는 비운 거예요. 빈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입니다요. 진리를 우리가 지금 닮아가잖아요. 진리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진리를 닮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비어있는 진리의 그 속성에 합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진리를 닮아가죠. 진리를 닮아간다 이 말이죠. 우리는 왜 이 공부를 하는가 하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입니다. 일상 사는, 세계 속에서 사는 거 보면요, 이 빈자리를 모르는 거요. 하여간, 과거의 관념과 생각, 이것을 말이죠, 없애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게 지금 머릿속에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꽉 차 있으니까 뭔가 하면요, 지금의 이 시점에서 그것이 그냥 놔버리는 거요. 그게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빌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을 우리는 함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능력을 함양하지 못하면은요, 생활 속에서 전부 하는 일들이 뭔가 하면요, 엉뚱한 짓거리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문맹자 얘기할 때 배우라 그랬죠? 배우고 나서 어찌 되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배운 것을 잊어버리라 그랬죠? 싹 잊어버리라 그랬죠? 그리고 또 삐져버리면 하면 됩니까? 또 어쩌라고 그랬어요? 다시 배워야 되죠. 그게 이게 뭔가 하면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다른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지금 와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놔버리면은요, 제대로 된 이것이 되질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웁시다. 자, 비우자. 그 다음에 삼속성 중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뭔 속성입니까? 예? 원. 예. 원을 뭐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되니까 한글로. 아니죠. 밝음, 밝다. 우리의 마음 자리는 또 이런 쌍의 진리자리는요, 대광명의 덩치예요. 광명, 광명. 밝음의 정치예요. 이거를 우리 정전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공적, 영지의 광명. 그랬죠? 공적, 영지의 광명. 이렇게 표현했다. 이런 상의 진리 자리는요, 대밝음의 자리예요. 밝다. 그래서요, 이 밝음을 우리가, 진리가 밝기 때문에 밝음을 우리가 딱 뭔가면 체득해버리는 거예요. 밝음을 우리가 체득하면은 그 밝음이 우리의 자성, 자성을 뭐라 그럽니까? 자성은. 자성 광명 그러죠? 그리고 자성을 뭐라 그럽니까? 해광. 해광이 밝다. 그래서요,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는 진리의 밝음과 같이, 공정영재의 광명과 같이 밝은 자리예요. 그래서 그 밝은 자리를 우리가 체득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밝은 자리를 체득하지 못하면 항상 뭐 어디서 헤매는가 하면요, 어둠 속에서 헤매요. 대명천재의 밝은 낮에 살면서도 캄캄한 어둠 속에서 헤매는 그런 사람이 형국이 된다 이 말이죠. 자, 이 해광, 이걸 밝은 시대. 그래서 선천의 시대는 뭔 시대라 그럽니까? 어둠의 시대죠. 후천개벽의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밝은 시대죠. 근데 밝은 시대에 살면서 자기의 해광을 밝히지 못하면은요, 그건 깜깜한 밤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요새 지금 느끼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밝은 세상을 살면서 자기의 생각과 관념과 과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자성의 해광이 깜깜하게 어두워져 있는, 아, 그래서요, 저 심청전에 보면은요, 심청전 마지막에 신봉사가 눈 떠지요. 어떻게 뜹니까? 쫙, 쫙, 쫙, 쫙, 쫙, 쫙, 이렇게 뜨죠? 이게 뭡니까? 이 사람도 뜨고, 저 사람도 뜨고, 눈 다 뜨는 장면을 그렇게 하면 눈 띄워야 합니다. 눈을 어떻게 띄워야 되는가? 제가 또 이제 뒤에 얘기할게요. 그게 밝은 자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속성. 예, 바르다. 바르다. 이 정. 바른 거예요. 자, 진리의 작용은 바르지요. 자, 아까 제가 철쭉 피다 그랬죠? 진리가 철쭉을 피게 했습니까? 누가 철쭉을 저렇게 지금 피게 만들었냐 말이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요. 바르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된 거 아닙니까? 인간이 만든 재앙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도 말이죠, 우리가 원불교가 나가야 될 방향과 이 지향점이 확실하죠. 이런 지향점을 우리는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채세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한다 이 말이죠. 눈 떠야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깜깜하게 지금. 그래서요, 우주의 진리는 바르게 질서정연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위는 뭐지, 어쨌습니까? 발랐습니까? 바르지 못했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 말이죠, 지금 뭐로 오느냐,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기후위기라고 하는 이런 현상으로 오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런 게 이제 이게 바른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진리의 삼속성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빈 진리의 속성에 합의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교리로서.
1: 자선.
0: 아, 예, 이제 자선연불인데, 빈 속성에 이제 합의하는 건 자선연불인데, 그걸 뭐라 그런가, 정신수양. 정신수양이에요. 정신수양은 우리 사막종의 처음이 뭡니까? 정신수양이죠. 그 정신수양은 뭐 때문에 정신수양을 하는가 하면요. 아까 지금 장타님이 이제 염불 자선지 그랬는데, 이건 이제 수양의 방법이죠. 수양의 실제적인 방법이에요. 자, 실제적인 방법이 염불 자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신수양을 통해 갖고 우리가 이런 진리에 뭔가 하면 빈속성. 여기에 합의를 들어가는 거예요. 소태산 대중상께서는 왜 사막을 내주시는데 사막의 첫째를 왜 정신수양으로 하셨느냐? 진리가 비어버린 그 속성에 수양을 통해서, 정신수양을 통해서 합의를 하거라 하는 그 방법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제시해 주셨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요. 이제 정신수양. 두 번째는 뭡니까? 밝다 그랬죠? 밝은 것에 합의라는 방법이 뭡니까? 사리 연구죠. 이제 사리 연구. 사리 연구. 그래서 이 사리 연구를 통해 갖고 진리가 밝아요. 밝으니까 그 밝은 진리에 합의라는 방법을 사리 연구라고 하는 이 지금 이제 그 내용으로, 강령으로 이제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게 바라다 그랬죠? 바른 진리의 속성에 합의라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작업치사죠, 이제. 예, 작업치사. 이제 나오네요. 작업치사. 그래서 우리가요, 취할 거는 취하고, 버릴 거는 버려. 이걸 딱딱딱딱 할 때, 어떻게 되겠느냐? 발라지죠? 아이, 발라야 될 거, 우리도 발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 우리가 발라져야지 진리 합의를 하죠. 또, 우리가 밝아져야지 진리 합의를 하죠. 우리가요, 비어져야지. 그 마음이 고요하게 비어졌을 때, 그 상태가 진리에 합의됐을 때의 상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하면 일심. 이건 일심이죠. 일심. 이건 뭔가 하면 아르마리. 이건 뭐라 그런가 하면 실행. 실행. 실행은 바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사막을 그 진리의 세 가지의 속성에 합의라는 방법으로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를 해 주셨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걸 해 주셨는데 이 지금 교육품 21장에서는 이걸 뭔가 하면 소설왕의 세 발과 같다. 한 발은 뭡니까? 정신수양이죠. 또 한 발은 뭡니까? 사리연구. 또 한 발은 뭡니까? 작업치사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해야지, 세 사람의 대화를 같이 해야지, 이게 뭔가 하면요, 효과적으로 자기가 일상생활 속에서 해야 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만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한 개 가지고 끌어내면 효과가 나겠습니까? 안 나죠. 그러니까는요, 세 개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수양에는 뭐가 따라야 되는 겁니까? 연구, 치사가 따라야 돼요. 연구에는 또 뭐가 따라야 됩니까? 수양과 치사가 따라야 돼요. 치사에는 또 뭐가 따라야 됩니까? 수양과 연구가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함께 작용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의 자리를 끌어내가지고 그 자리에 체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지금 이제 효과가 이제 나는 거다.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그 이제 드리면서요. 그러면 요걸 이제 요렇게만 해놓으면은 이제까지 하니까 조금 더 이제 그 정전 원문에 의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의석을 했고요. 이 정신 수양하는 거 정신 아닙니까? 이 정신은 어떤 상태입니까? 정신. 예? 아, 정전 원문에 다 나와요. 예, 맞습니다. 두려워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요. 두려워하고 고요하여. 두려워하고 고요하다 그랬죠. 고요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빈자리죠. 그래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어요. 그게 분별성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빈자리에서부터 떠나는 것이죠.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더블유비에스 원인 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주세의 성인들은 천지의 대원을 타고 나오는지라 중생들이 그 성인과 그 회상에 정성을 다 바치며 서원을 올리면 그 서원이 빨리 이루어지고 그 반면에 불경하거나 회방하면 죄벌이 또한 크게 미치나니 다만 그 한 분뿐 아니라 그러한 분과 신법이 완전히 합치된 사람의 위력도 또한 다름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19장 말씀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서울의 한 복권 판매점 사장님은요, 3년 전부터 가게를 무더위 쉼터로 개방하고 있으시대요. 가게 앞에 복권을 사지 않아도 되니 잠시 더위를 피하라는 글을 붙여놓고 누구에게든 활짝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네요. 또 다른 카페 사장님은요, 커피숍 주변에 사시는 고령의 주민들에게 에어컨과 냉감 이불을 선물하는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 중이라는데요. 이런 얘기들 덕분에 턱턱 막히는 것 같던 숨통이 트이고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덥다는 말로는 부족한 요즘, 이렇게 좋은 마음들을 함께 나누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볼까요? 7월 28일 화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2: 나비엔.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0: 제조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2: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4: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5: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28일 화요일이에요. 오늘 첫 곡은 코요테 투게더 듣고 왔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들 어떠셨어요? 이미 들으신 소식이었나요? 물론 뭐 흉흉한 뉴스들도 있지만 우리 주변엔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덕분에 서로에게 희망이 되고 또 자극이 돼서 좋은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좀 보내려고 노력을 해봐야겠어요. 우리 특화점 가족분들이 하루에 한 가지씩만 그런 노력을 해주셔도 이게 얼마나 뭐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겠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작은 발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희망차게 오늘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시간 여러분과 이렇게 기분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누고 좋은 노래들도 함께 들어볼게요. 2부에는 듣고 싶은 노래 세 곡 쭉 전해드리는 신청곡 왓짜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아침 듣고 싶은 노래 세 곡 이상 저희에게 7시 30분까지 쫙 묶어서 보내주세요. 2부에서 저희가 바로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20님이 연아님 굿모닝이에요. 출근 준비하는 동안은 좀 더웠는데 차에 에어컨 틀어놓고 잠깐 기다리니까 딱 좋습니다. 이제 출발하려고요. 오늘도 특별한 아침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8420님 오늘도 출발부터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렛츠고 같이 가보시죠. 2410님 경비실에 에어컨 틀지 말란 기사를 보고 탄식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런 분들도 계시네요. 그래서 세상이 어찌저찌 굴러가나 봅니다. 다들 착한 마음으로 살아요 라고 글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좀 기가 막히거나 흉흉하거나 이런 뉴스들이 있긴 하지만 그보다 더 훨씬 더 따뜻한 소식들이 세상에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흉흉한 것들이 뉴스가 돼서 알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하고 특이하고 기가 차기 때문에 나온다는 건 훨씬 더 우리 세상엔 좀 훈훈하고 따뜻한 소식들이 더 보편적으로 많이 존재하는 게 아닐까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보면서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포지션 서머타임 준비했고요. 티아라 초진성 TTL 두 곡 함께 할게요.

포지션의 서머타임, 티아라 초신성의 TTL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화요일이니까요. 화요일 4부에는 소소한 행복의 순간을 발견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아주 나이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나를, 여러분을 웃음 짓게 만든 행복과 감사는 무엇인지 그런 순간들을 찾아서 특가정의 마음껏 자랑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신복수님이 반가운 아침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하루를 만들어가 보자고요. 하트하트하트 보내주셨어요. 신복수님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태연의 노래예요. 만찬가.

태연의 만찬가 이어서 멜로망스의 부끄러움까지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이에요. 스탠딩 에그 여름밤의 우린 전해드리고 2부로 돌아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라. 그러므로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3장 법문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5: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4: 노라이벌 랜드마크
5: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6: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0: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11: 오뚜기.
9: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신앙시인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28일 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에는 오늘도 신청곡 왓쨈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어떤 분이 어떤 노래들을 골라주셨을지 잠시 후에 여러분도 함께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3부에는 나에 대한 시시콜콜한 TMI를 대방출해보는 시간, 저희랑 함께 수다 떨어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특가장반상회 TMI 대전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번 주부터 아주 본격적인 여름방학들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여름방학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여름방학을 맞아서 여러분들의 잊을 수 없는 아직도 생생한 여름방학의 추억들을 한번 끄집어내볼까 합니다. 그때 그 시절 아련한 여름방학의 기억들 3부에서 함께 얘기 나눠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명카드라이브의 냉면 전해드리고 오늘의 신청곡 배송해드릴게요.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고 쓱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

반갑습니다. 특가점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7328 고객님께서 아침부터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네요. 오늘은 또 얼마나 더우려는지 여름이 빨리 끝나길 기원하면서 속 시원하게 질러주는 노래 좀 들어볼까요? 라며 골라주신 서문탁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소찬휘 현명한 선택 체리필터 내게로 와까지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7328 고객님 신청곡 왔자요.

신청곡 왔죠? 오늘 7328님이 골라주신 시원한 노래 세 곡을 듣고 왔습니다. 서문탁,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소찬휘, 현명한 선택, 체리필터, 내게로 와, 띄워드렸습니다. 권용섭님이 이상은 삶은 여행 듣고 싶다고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노래 2부 끝곡으로 띄워드리고요. 저는 특가정반상회 준비해서 3부로 돌아올게요.

0: structure you.
1: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X를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통달하고 망념이 없어지면 이것이 곧 다시 없는 낙원이니 처지에 편안하면 몸에 욕됨이 없고 원리를 미리 알면 마음이 항상 한가하리라. 망념이 끊어지면 천진이 나타나나니 이렇게 일심이 되면 낙원이 무궁하리라.

0: 정산정사 법어 원리편 5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7: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8: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9: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8: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9: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8: 02-2677-2677 IS 동서.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3: 군복무하신 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에코브릿지 사랑을 시작하다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28일 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화요일 3부에는 부담없이 가볍게 신나게 수다 떨어보는 시간 특가정 반상회 TMI 뜨전치 함께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그때 그 시절 여름방학의 추억 속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학을 맞아서 아, 나 어렸을 때는 이런 거 했었는데 저런 거 했었는데 그런 생각 나는 순간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동네 꼬마들이나 뭐 친척들이나 아이들 방학에 막 이렇게 활동하는 거 보면 아, 나 때는 뭐 했었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들도 한번 들어볼까 싶어서 오늘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그때 그 시절 나의 여름방학 추억 속으로 여행을 떠나셔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러분의 여름방학 이야기들 저희에게 공유해 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 1대1 참여를 통해 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에 사연이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방송 끝난 직후 모바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우주소녀 라스트 시퀀스 전해드리고 반상회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던 나만의 TMI 오늘 특가정 반상회에서 시원하게 털어놓고 가세요. 특가정 반상회 TMI 대잔치. 아우 더운데 어서 들어와 어서들. 아 근데 뭐가 이렇게 시끌시끌해? 아, 요 앞에 물놀이터 개장했구나. 아유, 이제 이 동네 꼬마들 그냥 다 모이겠네. 아유, 그래. 더워도 더운 줄 모르고 놀아야지. 그래야 제맛이지. 아, 근데 말이야. 우리 어릴 땐 저런 삐까번쩍한 거 없어도 그냥 여름방학 때마다 참 재미지게 놀았어. 안 그래? 그냥 뭐 산이다, 계곡이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집에 오면 물 한 잔만 마셔도 얼마나 꿀맛이었는지. 아 게다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짐이란 짐은 다 싸들고 피서 가던 거랑 아니 뭐가 있을라나? 아니 자기들은 여름방학 하면 뭐가 제일 생각나?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오물정 8970번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로 잊을 수 없는 여름방학의 추억들 지금 바로 알려줘. 더울 테니까 이 차가운 커피들 그냥 한 모금씩 쫙 하면서 한번 우리 얘기해보자고.

태가정반상의 TMI 대잔치. 오늘은 여름방학 시작에 맞춰서 우리들의 여름방학 이야기들 좀 나눠볼까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여름방학 때 뭐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주 6일 직장에 다니셨거든요. 저도 학교를 토요일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도 전국 방방곡곡을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놀러를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토요일 일요일 이틀이 온전한 것도 아니잖아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일요일에 돌아와서 월요일에 또 회사나 학교를 가야 되는데도 근데도 엄청 많이 놀러 다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름방학 때 뭐 하셨었나요? 이야기들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우쿨렐레 피크닉의 알로하, 기분 좋은 인사, 하치와 TJ, 남쪽 끝섬, 성혜빈, 여름방학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3부 끝곡은 티맥스예요. 파라다이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시자 사르기를 우리 회상을 과거 회상의 한 종파로 아는 이가 있나이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부처님께서 바라문의 교리를 인순하신 점이 있고 예수께서 구약을 연언하시었으되 불교나 기독교를 과거의 한 종파라 하지는 않나니라. 또 사르기를 과거 교법과 우리 법과의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주로 창조하시고 혹 혁신 혹 인용하셨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39장 법문입니다.

0: 아입니다.
1: 예.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9: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0: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9: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지카.
1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커니 프랜시스의 베케이션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은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28일 화요일 4부 시작이 됐고요. 오늘 특가농반상회 TMI 대잔치에서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잊을 수 없는 여름방학의 추억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게요. 0367님이요. 저의 여름방학은 아이들과 개구리 잡고 수박 먹었던 기억이 가득해요. 또 동네 개울가에서 미꾸라지 잡으면서 놀았었네요. 그것도 추억 유유 보내주셨고요. 383하나 끝번호 쓰시는 분. 라떼는 탐구생활이라는 방학과제가 있었더랬죠. 아, 추억의 탐구생활. 정해진 시간에 라디오로 방송 듣고 숙제했던 기억이 나네요. 개학 전날 미뤄뒀던 일기 쓰기도 생각나고요. 이 탐구생활이 학년별로 다 초등학생들은 전체가 무조건 하는 필수 방학 과제였잖아요. 그래서 383마다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년별로 그 정해진 시간에 한 오전에 한 뭐 20분?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뭐 8시에서 10시 사이에 학년별로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매일매일 그 방송을 들으면서 그러게요. 그때 그것도 라디오 방송으로 들었네요. 라디오 방송으로 들으면서 숙제도 하고 뭐 거기에서 시키는 수행 뭐 학습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0614님. 여름엔 무조건 물놀이였죠. 물고기도 잡고 배고플 땐 할머니가 옥수수랑 감자도 쪄주셨는데 그때 만났던 친구들은 다 뭐하고 있을까요?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고요. 8318님. 여름방학 때 서울 이모네 집에 놀러와서 사촌하고 처음으로 어린이 대공원에 갔어요. 그때는 입장료가 있었네요. 돌아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라고. 옛날에는 진짜 어린이 대공원이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놀이동산이었잖아요. 와 진짜 자랑할 만하죠. 뭐 동물들도 많고 놀이기구도 많고 뭐 그랬으니까 그 진짜 방학 때 예전에는 친척 집에 가서 그렇게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집이 좀 형제가 많은 편이라서 항상 방학이 되면 엄마가 저를 외갓댁에 맡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전 되게 좋았어요. 외할머니 댁에 거의 한 달 내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학 때만 사귀는 할머니 윗집 친구가 있었어요. 저랑 동갑인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랑 뭐 부업하는 엄마 막 도와드리는 것도 하고 여름에는 뭐 이렇게 밖에 돗자리 깔고 과일 파티 같은 것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또 나네요. 9603님 여름방학하면 아빠 손잡고 넓고 넓은 해수욕장 바닷물에서 파도도 타고 짜디짠 바닷물을 마셔도 좋다고 튜브 타고 신나게 수영하던 추억이 떠오르네요. 뜨거운 햇살이 내릴 때도 너무 재밌게 놀았죠. 크크크. 0412님 여름방학엔 꼭 강원도 곳곳에 계곡을 갔었어요.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어서 아버지께서 지도책으로 길을 찾아갔었죠. 한여름에도 차디찬 계곡물에서 놀다가 먹는 라면의 맛은 정말 끝내줬답니다. 예전에 내비가 없었죠. 맞아요. 그래서 차마다 전국 지도 책이 있어서 조수석에 앉으신 분들이 이렇게 지도를 빠르게 빠르게 찾았어야 하는 그런 인물들이 좀 있었는데 그리고 예전에는 계곡에서 또 취사가 돼서 버너랑 막 이런 거 들고 가서 막 거기서 막 뭐 들통에 뭘 끓여먹고 막 이러신 분들도 되게 많았던 기억이 좀 나요. 5608님 방학에는 저랑 언니 그리고 남동생까지 셋이 늘 외갓집에서 일주일씩 보내다 왔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끼리만 기차 타고 시골에 간다는 게 긴장되면서도 뭔가 뿌듯하고 묘하게 스릴이 있었어요. 어머 5608님은 형제끼리 그냥 바로 외갓댁에 간 거예요? 이야 저보다 한 수 위신데요. 저는 데려다주고 부모님이 떠나셨어요. 그리고 저를 데리러 오셨죠. 한 달 뒤에. 이야, 세 분이서 기차를 타고 시골까지 간다는 건 진짜 그 나이에는 엄청 으쓱으쓱한 일이었을 텐데 너무 스릴 있고 재밌으셨겠어요. 여기 진짜 잊지 못할 여름방학 기억이시겠네요. 오늘 여러분의 어린 시절 추억 얘기 함께 저희와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방송에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는 방송 끝난 직후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전거 탄 풍경이에요. 보물.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평범한 하루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순간을 찾아볼까요? 행복 가보자구.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 오늘도 아주 나이스.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뒷번호 5236 쓰시는 분. 유럽으로 이른 휴가를 떠났던 베프가 제 생각이 나서 샀다면서 제가 응원하는 축구팀의 머플러를 선물로 보내왔어요. 세상에나 그 마음이 너무 감동이네요. 유유. 침대에 곱게 펼쳐놨는데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뒷번호 2142 쓰시는 분. 주변에서 알아주는 빵순이 오늘 대전으로 빵지 순례를 떠납니다. 하하하하하. 부디 웨이팅 오래 하지 않고 품절도 되지 않길 바라며 행복한 발걸음으로 출발! 뒷번호 5812 쓰시는 분. 요즘 유행이라며 딸이 젤리슈